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네, 힘찬 찬양으로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는데요. 아이들이 기쁘면 온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신나게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멘 힘껏 외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 기쁨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서 살아가게 됐을까?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시작되잖아요.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주님을 향한 기쁨이 살아있을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이 월요일에 우리가 있는 직장으로 이어지고 가정으로 이어지고 평범한 일상이 예배가 되기까지 그렇게 은혜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했더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반갑습니다. 5503님 9918님 반갑고요. 7220님 어제 주일 받은 은혜 나눠주셨어요. 세희망교회 명은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네요. 7356님 덥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죠? 한 말씀 주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7978님 반갑습니다. 0118님 오셨고요. 5226님은 무척이나 덥던 주일 잘 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을 하면서 수고와 땀, 은혜의 땀 많이 흘리셨을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함께하는 사랑했더란 이번 주도 기도하고 기대로 인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한 말씀이 그냥 속 시원해 보인다고. 네, 말씀 카드 받아가세요. 오늘은 정말 속 시원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죠? 1667님, 1302님, 1100님 반갑습니다. 5950님, 1009님도 오셨고 4682님, 7909님, 또 9986님은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5941님.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295님 반갑고 1806님 0691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출석 체크도 하시고 또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하세요. 오늘의 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아멘.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12기 단원 이사랑입니다. 저는 비아에 있는 동서남북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지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도요. 제가 어린이합 장단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언니랑 오빠가 어합에 먼저 다녔었는데요. 저도 언니 오빠 보면서 활동하고 싶어서 계획한 것보다 1년 더 일찍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들어와 보니까 언니 오빠보다 더 늦게 졸업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이름이 사랑인데요. 제 이름만큼 제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성격은 잘 삐지고요. 그렇지만 잘 풀려요. 맛있는 거 사주면 잘 풀립니다. 저희 엄마의 유리 솜씨는 엄청 맛있고 특별해요. 저는 엄마 음식 중에 김치볶음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사실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약간 쑥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MBTI 중 아는 사람들에게는 E,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I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용기 내서 좋아하는 찬양 세 곡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찬양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는 학교 끝나고 혼자 걸어오면서 자주 흥얼거리는 곡이에요. 뭔가 위로가 돼요. 지쳤을 때. 학교에서의 생활은 공부할 때 힘든데 그럴 때 이 찬양 부르면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제가 많이 이 찬양을 불러준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원 13기 이재은인데요.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12기 이사랑 언니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 언니 화이팅!
1: 합창단 활동을 통해 받는 은혜는 수련회 때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가끔은 주말에도 연습을 해서 조금은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준비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공연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함이 몰려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해요. 저의 어린이합 장단 중 가장 좋은 점은요. 맛있는 간식을 많이 먹어서 좋아요. 또 안무쌤이 잘 가르쳐주셔서 전국에서 제가 볼 땐 광주 어린이합 장단이 최고예요. 안무 선생님 짱이에요. 제 안에 예수님 있어요. 저는 저의 찬양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수련회 때였는데요. 찬양과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왔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저에게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찬양은 감사인데요. 밤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 생각할 때 부르면 참 좋아요.

문제는 없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할 때랑 춤출 때 너무 좋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예쁜데요.

제 이름에 만족해요. 제 이름은 언니 오빠가 믿음 소망이라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된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완전체. 언니 오빠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세 번째 찬양은 행복인데요. 찬양 가사가 정말 좋아서 평소에 기분 좋게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두 차례 열리거든요. 단원 모두가 기도와 연습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축제에 모두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합창단 활동 즐겁게 할 수 있게 맞춰주시는 부모님 감사해요.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랑 뒤에서 도와주시는 자모님들, 옆에서 힘이 돼주는 합창단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 모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건강하시고 나라 사랑 축제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2기단

0: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 주인공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사랑 친구였습니다. 아, 이름처럼 참 사랑스럽고 맑은 믿음을 가진 친구죠. 얼마 전 열린 전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수련회에서 사랑이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전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오래도록 삶의 힘이 되고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 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 찰스 오스틴 마일스가 1912년에 가사와 선율을 함께 만든 곡입니다. 마일스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한 편의 노래로 그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리아는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수많은 사람을 향한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음성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파이퍼가 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의 중심은 후렴의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명령받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듣고 함께 걸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온 세상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와 발걸음을 맞추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찬송이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은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크게 두 걸음으로 움직이는 박자입니다. 이 박자를 따라 노래하면 두 사람이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동산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혼자 서둘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드럽게 걷는 것입니다. 혼자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동산에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동행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위로인 동시에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한 글자씩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두 걸음처럼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발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0일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3일간 중고등부 또 청년연합수련회가 있다고요.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일부 시간에 나갔던 내 인생의 찬양 오늘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사랑친구의 내 인생의 찬양이었는데 5226님이 오늘 방송 너무 고마웠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축복의 마음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한 말씀이었죠.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믿음도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어제 상처와 분노, 두려움과 오래된 습관 벗어버리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억지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은 은혜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1절입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0: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1: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0: 선포된 말씀은
1: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0: 말씀이
1: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0: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7살 난 자녀가 아빠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면 좋은 분이에요? 아빠는 당연히 좋은 분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기도만 하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정직한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자니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고 또 좋기만 하다고 하자니 고개 숙인 그 모습이 뭔가 설명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섭거나 혹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을 허물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짧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옵니까? 자, 떨라는 말이 있어요. 추워서 떤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떨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두려우면서도 즐거워하래요. 이게 사실 어긋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긋나 보이는 두 단어를 오늘 본문은 한 문장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떨면서 즐거워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실은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함이죠.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경외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를 씁니다. 무슨 말이죠? 뭔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함부로 뭔가 다가설 수 없는 아찔한 떨림, 두려움이 공존한 상태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처음부터 반대되는 감정을 한 몸에 품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에서 어때요? 서로 양쪽에서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잖아요. 자, 이 팽팽한 긴장이 유지될 때 이 줄다리기의 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에서 힘을 놔버린다 혹은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줄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줄이 예배와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팀이 당기고 있어요. 다른 편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팀이 예배의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팽팽한 균형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그림에서 둘 중에 한쪽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는 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배라고 인정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본문의 대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느 쪽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떨림,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다행히 우리는 즐거움은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드럼, 뭐 일렉기타 상상을 못했어요.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도 여러 번 당하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악기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냥 찬양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여러 개고요. 악기도 여러 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즐거워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일어서서 예, 기쁜 모습으로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떨면서 그 떨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살아있는 채 뭔가 줄다리기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 내가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자가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배에 늦을 때와 면접에 늦을 때,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의 마음이 더 급합니까? 어때요? 혹시 우리는 사람 앞에 늦는 것은 신뢰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또 우리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해.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꼭 휴대폰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전화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쇼츠를 본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아씨 예배가 너무 지루해 라고 해서 돌려주는 그 시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이 핸드폰 쇼츠 보면서 대통령과 대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높은 사람, 대통령까지 가지 않아도 직장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만 가도 우리는 긴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는 우리는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장르를 다 한번 삭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10분, 20분의 기도 중에 몇 문장이나 남습니까? 자, 이제 결과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결과지에는 과연 어떠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가 위험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가 일종의 거래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요. 수요 예배도 오고, 뭐 금요심에도, 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예배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카톨릭은 240년이 넘었어요. 개신교는 1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해요. 내가 주는 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깊숙이 아직도 있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신명이 하나님께로만 옮겨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거래가 안 되잖아. 나만 하나님 앞에 주고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래를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서는 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사기당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선결제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래를 할 때요, 사람은 절대로 거래하는 그 대상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인식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 저 보셨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래가 돼요. 여러분, 거래를 할 때 거래하는 상대에게 경외하면서 합니까? 마트에서 결제할 때 우와 막 경외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영수증을 냉정하게 확인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서는 성도가요, 그래서 깊이 있는 예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래의 대상인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느끼고 기도로 느끼고 찬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일어서서 찬양하라는 것이고, 손을 들고 때로는 찬양하라는 것이고, 입술을 열어서 내가 노래는 못해도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떨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제 몸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아니었고요, 수요 예배를 갔어요. 엄마 아빠가 수요 예배 가자고 하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내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내 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그냥 혼자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들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뭔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냥 흐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부터 뭔가 떨림이 시작돼요.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떨림이 온몸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뭔가 거대한 그 어떤 존재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갑자기 느껴져 버렸어요. 느껴져 버렸다고밖에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 더군다나 바로 제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앞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분 앞에서 제가 다 밝아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창피하잖아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욕했던 것, 속으로 나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종류의 무서움은 아니었어요.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뭔지 모를 안도감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물이 바뀝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로 눈물의 장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했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몇 명 모일까요? 한 500명 이상? 거의 1000명 가까이? 아니요. 작은, 몇십 명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교회의 크기나 어떤 시스템이 좋아야, 그리고 많은 콰이어가 웅장한 찬양을 해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제가 그날 배운 두려움과 기쁨은 반대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중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떨림과 즐거움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로 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분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것을 덮는데 하나님 아들의 피가 필요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으로는 감당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것만 묵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과 기쁨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그 아이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아빠에게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죠. 어떻게 답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거나 좋은 분이 아니에요. 무서울 만큼 크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좋으심도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혹시 그 답이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우리 CCTV가 있잖아요.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스스로 좀 조심해지잖아요. 왜 그렇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골목의 카메라 하나에도 조심하는 우리가 하물며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왜 아무렇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다는 거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기계에 눈을 의식하면서도 창조자의 눈은 잊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자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중학생 그 아이가 깨달은 것도 결국 이거거든요. 아, 크신 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 시선이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나를 향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시선 아래에서 다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는 매일 더 좋은 것을 찾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 멋진 장소, 더 편안한 휴식,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를 빼곡히 채워 보내고 나서도 왠지 모를 빈자리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참 솔직하고 근사한 고백을 건넸는데요.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집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서 보내는 단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문지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세상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주는 만족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근사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를 통해 기도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전은주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소원.

0: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지웅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요. 지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또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피서철을 맞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 여름, 특별히 믿음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또 수련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적인 휴식도 취하고 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성령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장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그들도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지하교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여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빛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전남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책임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무더위 가운데 신앙 팔아먹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뜨거워지는 그런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휴가철에 하나님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15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림과 캘리그라피를 가르치시는 60대 여자 선생님, 예수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래, 그림, 피아노 등 모든 것을 갖추셨는데요. 하지만 복음 없이 구원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마음이 아픕니다. 오직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귀한 기도 제목, 우리 여자 캘리그래피 선생님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걸어가신 아버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예수가 없다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0: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이렇게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전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을 아파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길들을 여시고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자 선생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 이번 시간은 각 교회들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 여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님이 누군지 알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정말 이 수련회와 다음 세대 사역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또 청년의 학생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세상으로 갈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주.
0: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었는데 이제는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여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음 세대가 크게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농어촌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20, 30년 후면은 이제 교회가 아버지한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1: 아멘.
0: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세시마를 당하여서 너희의 아이 베는 일이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 꼭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8856번님. 김서연, 김보선 저희 두 딸 몸이 아픈데 빨리 낫게 하셔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회활동 잘하게 해주시고 취직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합니다. 또 저희 아들 김성호 항상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이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가정도 허락하시고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울러 저와 저의 아내 변영숙, 어머니 박종이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연이와 보선이 우리 하나님 몸이 아픈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사회활동도 잘하게 하시고
1: 아멘.
0: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일어서며 취직도 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0: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들 김성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나 이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 다 온 가족의 건강 주시고 행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귀한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코넬료와 같은 축복의 가정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목사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영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오늘의 찬송가 필살 프로젝트 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러빔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아멘. 은혜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772번님, 저의 아내 조순자 권사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매주 화목토 투석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지금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요양병원으로 가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싫어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9772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걸어가신 아버지 조순자 권사, 조순자 권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권사 직분 받기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던 것도 주님 다 아시지요? 현재 당뇨 합병증 때문에 투석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관절로 인하여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순자 권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떠나보지 않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으로 각오를 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 또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조순자 귀한 권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0: 아멘.
1: 고침받을지어다.
0: 아멘.
1: 귀한 여정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부모님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세 분의 기도 사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익명의 성도님,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 예배에 다녀와서 다시 아버지랑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버지의 믿음도 건강도 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4540번님, 이번 주 토요일 생신인 연로하신 89세 친정아빠 늘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5613번님, 친구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73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73세면 우리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나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0: 아멘.
1: 마음껏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아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믿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아마 89세 되신 친정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0: 아멘.
1: 특별히 이 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생신인 연로하신

0: 49세 생신을 맞이했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토요일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행복한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는 위안 말기인 친구 어머니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늘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주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1: 아멘.
0: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마귀로 인한 더러운 귀신으로 인한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1: 아멘.
0: 치료만 받을지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여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용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상 속에서 조금은 지치고 바쁜 하루일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며 그 단 한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4장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Live worth of your calling.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려움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Even while in prison, Paul cares more about the past of the believer than about his own suffering.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He urged us to live lives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우리는 calling,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speak and act as people who belong to Christ.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Displaying the progress of Christ at work, at home, and in church, in living worlds of our calling.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성, homeostasis, 한문으로는 체내 평형, 중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T9 function. 우리가 항상 똑같은 걸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우리가 그 항상성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에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Make every effort to keep unity. 미국은 자기들을 가르쳐서 United이라는 말을 써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영국은 자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UK. United Kingdom이라고 합니다. 이 유지시라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네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은. First, humility. 겸손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Humility means balance other above ourselves.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하라는 겁니다. Second, gentleness. 온유하고 따뜻하고, warm heart. 친절한 kind of thing.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Gentleness is not weakness but strength under God's control.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God will, 하나님의 의지로 God's control.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의 이끄는대로 컨트롤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세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Soft patience.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Fair with one another.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Love is perfect.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As God has forgiven us, we should bear with one another. 하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또한 일곱 가지 하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2절과 6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One body.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 One spirit. 소망도 하나라. One hope. 주님도 하나라. A Lord. Trinity. 믿음도 하나라. One fast. 세례도 하나라. One baptism.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One God and Father.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하나님 안에서 unity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Come unity. Come 함께 unity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공동체 communit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됨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량도를 주었다는 7절과 10절 말씀에 Christ give grace to every believer.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 또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Our talents and spiritual gifts are gifted from God. 어떻게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Spiritual gift. 영적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감으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의 향기 넘치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The purpose of church leadership.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다양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Jesus appointed different leaders for his church.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Apostle.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Prophet.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들입니다. Evangelist. 그 다음에는 목사입니다. Pastor.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Teacher. 그리고 Elder, Deacon, Deaconess.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지체에 맞게 세우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 사역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자신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사역을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들로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봉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They prepare believers for works of service. 사역자들을 세우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나는 데 먼저 해야 합니다. We build up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졌다 하면 그거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넣고 우리의 뼈를 갈아넣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사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이 간증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교회되지 못합니까?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것처럼 삶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향기,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과 동시에 삶으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0: 하는 것입니다. 라는 간증의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 목적,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성령 안에 하나 됨으로 지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실천하면 교회는 날로 날로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세계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은 다시 거룩해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 자신보다, 가족보다, 나의 삶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빌리그레함이 없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없어서 부흥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의 지혜자, 실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0: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독교계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시정 출범을 축하하고 부산의 발전과 영적 회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부산 동래 중앙교회에서 민선 9기 취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박상철 대표회장은 정직과 공정, 청렴을 바탕으로 한 다니엘 프로젝트 리더십을 제안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교계 협력을 요청하고 부산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복지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지방의 한 소형교회가 재개발 수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체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서강 감리교회는 지난 1998년 개척된 이후 4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았으나 인근 6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로 올해 안으로 예배당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진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제곱미터당 500만 원까지 치솟은 주변 부지 시세에 비해 시행사의 보상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역 중단을 우려했습니다. 황미숙 사모는 2020년부터 감정평가와 이의신청을 반복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쫓겨나는 심정이라며 시골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모판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도 복리시설로 인정해 대체 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으나 소형교회들은 관행과 법률 지원 부재에 가로막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회가 원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고 다음 세대 돌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경기도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탈북민 성도들의 영적 안식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공간을 접경 지역에 건립했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 탈북민 전용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건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재상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바탕으로 기존 정부 관사를 매입해 숙식용 공간 5개실과 전용 채플을 조성했으며 고향을 지척에 둔 탈북민들이 쉼과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정했습니다. 교회 측은 올해 탈북민 연대사역인 남북식당에 이어 쉼터까지 마련된 만큼 이 공간을 북한 선교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70세 이상 성도 40여 명을 초청해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드림 시니어의 봄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령 91세 참가자를 비롯한 어르신 성도들은 신앙 자서전 작성과 버킷리스트 발표, 안마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했으며 청장년 성도 6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한 달 전부터 기도회로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김광년 담임 목사와 교회 측은 교회를 일궈온 노년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만에서 새로운 꿈을 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사회 비기독교인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통 교계 차원의 실천적 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학교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대로 떨어지는

에서 어린이 1,142명을 회복시킨 현장 기록을 담은 신간 교회학교 부흥 7가지 키워드를 출간했습니다. 박 목사는 현 교회학교의 위기가 공교육 운영 방식을 답습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진단하며 현장 노방전도 재개와 성막구조 기반 찬양예배, 소수정예 반목회 전환 등 7가지 영적 재건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 수고하고 얽매인 삶의 끝에 주어지는 참담한 대가는 오직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망의 빚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싹시 아니라 영원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심판의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위기나 복잡한 인간관계,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이 척박한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은 스쳐 지나가는 짧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생의 선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사랑하는 큰 언니, 또 작은 언니, 남동생, 막둥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형제들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평생 천국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양부순 권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남편과 함께 동원의료기를 운영하고 있는 양부순 권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후원자님의 오른팔인 씩씩하고 멋진 남편 정규환 집사와 주님 사랑과 동역자들의 사랑 듬뿍 받으며 부산 수영로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딸 정다희가 있습니다. 저는 순천 평안교회에서 셀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3: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 빼놓을 수 없죠?
2: 저희 평안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구호 아래 온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장영환 목사님은 키 크고 멋지고 씩씩한 분이십니다. 12.12 원포인트 비전을 품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며 세계선교회와 기독교 사랑봉사단을 통해 세계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3: 우리 주님은 양부순 권사님의 삶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2: 저는 초등학교 때 큰언니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청년 시절에 성령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님은 완전한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 형제 다 믿고 이제 배우자들이 좀 안 믿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는 다 친정 가족들은 다 믿고 있어요.
3: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 권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2: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사랑의 뜰안 하고 그 전에도 시간 되면 듣고 말씀 소망의 기도는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랑의 뜰안은 너무 또 아침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소망의 기도는 또 같이 들으면서 은혜도 누리고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제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듣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은 뭐 가끔 마음이 힘들고 피곤할 때도 방송 들으면서 정말 힘을 얻고 그냥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매일
3: 안 들을 수 없는 방송, 안 도울 수 없는 방송,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전파 선교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 처음에는 그냥 이제 열심히 듣다가 전파 선교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전파 선교사로 이제 섬기기로 또 마음이 생기고 언젠가 극동 방송에서 가족 전파 선교사 그것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 가족이 이제 섬기게 되었고 또 그때 큰 언니가 잠깐 오랫동안 좀 방학하고 있어가지고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큰 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이제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작년.

0: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놀랍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지금도 또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에 전도 생방송 특별 그 방송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몇 분 올렸는데 저희 시부모님하고 다른 태신자들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어머님께서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남동생도 많이 건강이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어제 너무 기쁜 소식으로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오늘 또 제가 용기 내서 간증할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어요.
1: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또 매달 극동방송을 도우며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또한 기대합니다.

0: 먼저 사랑하는 나의 오른쪽 멋지고 씩씩한 남편 정규환 집사에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잘 챙겨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며 다정하게 살펴줘서 감사해요. 체력도 없고 늘 부족해서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데도 잘 이해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튼튼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우리의 사랑 귀염둥이 딸 정다희에게 전합니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원들을 잘 섬기며 엄마의 동역자로 기도의 후원자로 예쁘게 잘 성장해가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고맙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동역해주는 딸이 있어 정말 행복하단다. 이제 주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의 좋은 짝 만나 믿음의 멋진 가정을 세워가길 기도한다. 할머니 말씀대로 무조건 행복해라. 날마다 행복해라. 주 안에서 날마다 천국 누리길 소망한다. 사랑해.
1: 양구순 권사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네, 이제 남편과 또 딸이랑 같이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또 남동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로로 천국 누리며 살기를 또 우리 네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시댁과 친척 부모님들을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형제들에게 정말 또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수술 앞둔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통원의료기 남편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정말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터전으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양구순 권사님의 이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자는 권면의 말씀 있습니다.
0: 네, 전파 선교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바라고 방송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또한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극동방송을 위해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저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극동방송과 함께 날마다 행복 누리시고 힘들 때도 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1: 목소리 오늘은 양부순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연일 폭염의 기승이죠. 한동안은 이 무더위로 여름 같은 여름이다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방학을 대부분 한 것 같고요. 또 직장인분들도 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이 무더위 기간 어떻게든 잘 버텨내보려고 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들 계신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73년 전 오늘 3년이 넘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참혹한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인 그날을 맞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은 6.25 한국전쟁 휴전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일이어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은 언제

전쟁을 했던 나라였냐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뭐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하루빨리 끝내고 평화를 되찾기를, 또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휴전일이 곧 종전일이 되기를, 또 통일을 위한 기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그 마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체크 시작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지역과 함께 그 마음,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 문자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실 수 있거든요. 서두르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아, 주리, 김정희, 이기명 외 우리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한 찬양 살아계신 주 전해드립니다.

OFDAY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뒤에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선포하면서 전문 연어 드렸는데요. 휴전이 된 지 벌써 53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 휴전 사태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50년이 넘는 세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우리들에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0210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거룩하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평양에도 극동방송이 생기고 모두가 즐겁게 찬양하며 기뻐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8329 성도님도요. 오늘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시흥에서도 남양주에서도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도 3225 성도님 문자 주셨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이뤄서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얼른 익숙해지도록 저도 많이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느 지역인지는 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충북 청주시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0360 성도님이신데 남편이 택배일하는데 돕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동할 때마다 듣고 날씨가 참 더운데 이 더위가 있으므로 많은 곡식들이 잘 익어가겠죠. 북한도 많이 더울 텐데 동포들의 어려움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듣고 계신 지역도 같이 적어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응원의 뭐 기도 마음들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마음껏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꼭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나눔과 함께 더불어서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코너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어요. 샵 1069번 어플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내내 뉴스의 한 반 이상이 폭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다들 너무 덥죠. 주님이 불게 하시는 이 시원한 바람으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자, 오늘은 1953년에 73년 전에 휴전을 한 이래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로 53년이라고 했나요? 자, 53년에 체결이 돼서 73년이 됐고요. 오늘 문제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새롭게 아시게 되는 점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감사함이나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문제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 정답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남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에서도 참여해 주셨고 화성에서도 오셨고요. 자, 인천에서도 광양에서도 등등등 또 포항에서도 오늘 바느질하고 계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분들과 함께 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73년 전 오늘 휴전이 체결된 이 한국전쟁은 6.25 한국전쟁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창설 이후에 최초의 유엔군이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또 지원하기 위해 16개 나라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줬고요. 또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22개 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던 6.25 한국전쟁. 이 3년 1개월의 전쟁 가운데 4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이 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오늘을 기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법정기념일입니다. 휴전협정 체결일은 상징적인 거고 법정기념일로 오늘을 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이 민족의 비극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가 전투병력을,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법정으로 기념할 날로 정해놨어요. 오늘 기념식이 오전에 열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날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은 승리의 날입니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달력 보시면 법정 기념일이라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 이유가 우리와 미군만 싸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16개 나라와 6개 나라의 의료지원 총 22개 나라가 참전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자, 1번이 유엔군 참전의 날, 2번이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입니다. 16개 나라 그리고 6개 나라가 각각 전투병력과 의료지원을 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는 건 포인트입니다. 힌트예요. 아셨죠? 자,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무슨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여러분의 참여 문자로 어플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날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1950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병력을 보내고 의료 지원해줬던 22개의 나라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에서 피 흘려 싸웠던 그 장병들,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만든 날. 오늘은 어떤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광수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계속해서 남겨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틱 1619 내주는 강한석이요 접속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 사랑을 외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 현장이 찬양의 대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8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8월 14일 저녁에는 우리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미리들 신청하셔야 돼요. 서두르십시오. 우리 전남동국동방송과 전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어떤 날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한 198만여 명이 이 땅을 밟았고요. 그 가운데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기구가 창설이 된 이일에 첫 번째 해외 파병,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참전했던 국제전쟁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참여했던 전쟁. 참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 민주주의 자유가 지켜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오늘을 통해서 더 감사의 마음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평양입니다. 주님 은혜가 이 땅에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파리파리님.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온 줄 알고. 근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어릴 적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대구와서 함께 듣고 계시다고 우리 6728님도 문자 주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9751님. 또 샬롬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9473님도 남겨주셨네요. 정말로 고마운 나라들이네요. 0657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나라들에게 감사의 마음 같이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정답 보내실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6.25 한국전쟁은 3년 2개월 동안 유엔군이 198만 명이 파병됐고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그 유해조차 발굴되지 못한 곳도 많은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곳에는 14개 나라 2,399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와서 싸웠는데, 그 가운데 14개 나라 2,399명의 유해가 묻혀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 묘지가 우리나라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은 철원입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또 예,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이곳에 가면 예, 이분들의 뭐 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앤 공주도 이곳에 가서 또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유엔군 2,399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는 곳,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손태진 씨의 음성으로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때 했던 라이브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요. The Love of God 함께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에서 관리하는 유엔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기념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저쪽 남쪽에 있습니다. 정답샵 1069번으로 얼른 남겨주세요. 신청 찬양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 다들 정답 남기신 거죠?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유엔군 2,399개 유해가 묻혀져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어디냐, 어느 지역에 있냐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부산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어요. 부산 여행 가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정부가 유엔의 이곳 지역 땅을 영구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곳이고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16개 나라, 의료지원단 6개 나라 가운데 전사한 분들 2,399개 유해가 안장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준 이분들에게 감사도 해보시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오늘은 좀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종식되고 종전이 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통일의 염원이 큽니다. 8483님도 문자 주셨고 아들이랑 듣고 계시대요. 6755님 아이가 참 요즘 힘들어하는데 시온이 힘내라고 해달라고. 시온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파이팅! 부산 마을버스 운행 마치고 보내주신 9164 성도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휴전일 맞아서 유엔군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네요 하시면서 1607님도 또 제일 더운 포항에서 문자 보냅니다. 5969님도 이곳에 가면 절로 머리가 숙여지시고 또 숙연해지신대요. 각국의 청년들에게 감사함과 경의를 표하게 되신다고 3161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신 OAP데이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제가 또 2주 만에 왔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더 뜻깊게 의미있게 또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나의 하나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OAP데이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 찰스 오스틴 마일스가 1912년에 가사와 선율을 함께 만든 곡입니다. 마일스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한 편의 노래로 그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리아는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수많은 사람을 향한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음성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파이퍼가 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의 중심은 후렴의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명령받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듣고 함께 걸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온 세상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와 발걸음을 맞추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찬송이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은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크게 두 걸음으로 움직이는 박자입니다. 이 박자를 따라 노래하면 두 사람이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동산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혼자 서둘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드럽게 걷는 것입니다. 혼자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동산에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동행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위로인 동시에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한 글자씩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두 걸음처럼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발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유명한 작곡자이자 뛰어난 연주가인 비발디가 빈에서 연주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오스로 연주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연장은 더욱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객이 몰렸는데요. 비발디 멋진 연주가 시작됐고 관객들은 곧 멋진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듣는 관객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발디도 비발디지만 역시 악기 스트라디바리오스가 정말 좋네. 멋진 선율이군. 그런데요, 연주를 모두 마친 비발디가 바이올린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쓴 바이올린은 저렴한 연습용이었습니다. 좋은 연주는 비싼 악기가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는 연습용이라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제법 길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자의 인생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신자의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번영신학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에 있는 이런 경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버리셨다거나 저주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신자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겨우 몸 하나 챙겨서 도망가는 일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은 예수님도 바울도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0: 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딴 군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

아빠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옥란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번 주 애들 방학도 했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가서는 또 어디 맛집을 갈까?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든 같이 간 지인이든 그 맛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는데 나도 궁금하고 맛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내가 속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쫙 펴집니다. 맛있다는 소리가 없으면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만족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는 맞는 음식이 누구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 문제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대부분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의 문제죠. 이건 누구에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더운 날 이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부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부흥 찬양 함께 출발해보죠.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 세계라에서는 교회 방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 방학을 했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혼돈하면 안 된다. 학교 방학만 해야 돼요. 교회 방학까지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부터인가 거의 이제 방학을 했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여기저기 떠나고 여기저기 맛집 가는데 누구에겐 맛있고 누구에겐 맛없고, 맛없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바로 말씀드린 진리, 이거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고 이게 아니죠.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시작되는 부흥 찬양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전도 여행, 수련회, 해외 선교여행 떠나는 모든 분들 그곳의 부흥도 꿈꾸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흥도 꿈꾸면서 이곳저곳 떠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전도여행 갔는데 내가 부흥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진리 이제 오프닝을 쓰면서 첫 곡 이거 골랐는데 두 번째 곡은 이 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죠? 기독교 교회 가면은 답답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예전 수련회 예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깨돌이와 찬양하는 아이들 앨범에서 나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께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거는 또 100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 업로드 하십시오. 다운로드 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하면은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5560번님이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도, 그리고 수원에서 6089번님도, 청년부가 태국으로 어제 선교를 떠났군요. 청년부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여기저기 가장 더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8845번님도, 창원에서 2850번님 마른 장마라 비도 너무 간절하다고, 찜통더위에 지쳐가는 오늘 단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찜통더위에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에서

0: 0417번님. 지난번 2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어제 저희 교회로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내내 울기만 하는데 손을 꼭 잡아줬다고. 그러시구나. 어유. 우리 언니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0417번님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제가 나중에 꼭 통화를 꼭 해봐야겠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미용실 우리 원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이 미용실 단골이신 것 같아요. 자, 미용실 원장님 김문희 원장님이시네. 김문희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손님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문희 원장님 맞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예.
1: 행운에 당첨됐나요?
0: 와, 지금 어떻게 그 미용실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전화가 갈 거라고 우리 김영민 님이 얘기하셨죠?
1: 네, 절친이에요, 언니예요.
0: 언니구나. 네. 지금 시간에 어떻게 손님이 없으세요?
1: 아, 오늘 휴무라서.
0: 아, 오늘 휴무. 다행히도.
1: 제가 샵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전화 기다렸어요.
0: 잠깐 기다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오늘 네. 휴무여가지고.
1: 아, 네.
0: 원래 이렇게 말투가 그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하시나 봐요.
1: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0: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뭐 이렇게
1: 일을 하다 보니. 아,
0: 혹시 지금 오늘 이거 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들었나요?
1: 네.
0: 아, 그래서 좀 더 네. 이렇게 더 좀 친절하게.
1: 기다리시죠. 원래 친절합니다.
0: 원래 친절한데. 어디 네. 계세요? 미용실 어디입니까?
1: 강동구 예. 길동에 있습니다.
0: 길동에. 아, 네. 우리 김영미님이 상당히 오랜 단골 언니신가 봐요.
1: 그래요.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아세요?
1: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네. 저희 시댁이 7남매인데.
0: 네네.
1: 6남매는 다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있는데.
0: 예, 예.
1: 우리 아저씨하고 저는 7남매 중에서 예.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0: 못 나가고 제가 있어요.
1: 40년 결혼 생활인데.
0: 네네.
1: 예, 아들이 40살인데.
0: 예.
1: 유치원? 어렸을 때 1, 2, 3학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다녔는데.
0: 네네.
1: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0: 그니까. 10년 동안은 네. 결혼하고 다니셨군요.
1: 예, 아이들 따라 어린이.
0: 그니까, 예. 예.
1: 또벅또벅, 그냥. 예.
0: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영민이 언니가 저하고 많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0: 네네.
1: 마음의 문이 열리기 하나님 연접 모든 저 주변에 850%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0: 예예. 예.
1: 그런데 그렇구나. 문이 안 열렸었는데 예 김영민 언니가
0: 예.
1: 저한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0: 그랬군요.
1: 유난히 더. 네.
0: 그러니까 시댁이 지금 다 7남매가 다 믿었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잖아요, 남편.
1: 네, 물어봤어요. 여보, 왜 안 다녀요? 뭐 입에 자크가 달렸는지 말은 안 하네요.
0: 그러니까,
1: 하나님만 아시겠죠.
0: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시어머니도 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실 것 같은데
1: 아주 편안하게 10년 되시죠. 93세 돌아가셨는데
0: 네네.
1: 지금 103세 되겠죠. 10년 됐는데
0: 네네.
1: 예, 하나님 곁으로 편안하게 고생 없이 가셨어요.
0: 하나님 곁으로 우리
1: 네.
0: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 곁으로 천국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1: 아 그냥 아마미 들었던 건데 저희 친정에 올케 언니도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있고
0: 네네
1: 네네 아무쪼록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0: 네네
1: 예예 예,
0: 그래요 자 문 열렸을 때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좀 선물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 오 와우
0: 이렇게 전화 당첨이 되면은 선물이 이렇게 딱 가요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 네.
0: 김영민님 언니 덕분에 된 거니까 그분이

0: 사연 보내가지고 된 거니까 본인 거 하나, 언니 거 하나.
1: 어머, 웬일이니.
0: 어머.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 거 하나.
1: 엄청 많은 거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건강에 좋은 유산균?
0: 유산균. 본인 거 유산균. 언니 거는?
1: 모르겠어요.
0: 언니
1: 너무
0: 거는
1: 많은...
0: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접. 언니?
2: 네.
0: 언니는 네, 뭐를, 맞아요. 뭐를 할까요?
1: 언니,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2: 아, 죄송한데요. 예. 저는 주얼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우리 김문희 원장님, 언니가 옆에서 네. 듣고 있었네, 언니가.
1: 어머, 그래서 몰랐어요.
0: 그니까요.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해드리려고.
1: 아이고. 우리 잠깐 이 사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 들으시고, 끝날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극동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늘 우리 시어머니께서, 네, 그런 모습을 많이.
0: 90세가 넘어도 그렇게 극동방송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1: 네, 93세까지, 예.
0: 애기야, 너도 어머. 좀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1: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네.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해 주시지 너 나 믿음 생활 있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담을 전혀 안 주셨어요.
0: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꼭 예수님 믿고 했겠지. 나중에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했을 건데
1: 그래서 영민 언니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면서 신앙생활 이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열심히
0: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하다가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1: 네. 언니 고마워.
0: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또 연결 신청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3자 통화가 됐네요.
1: 네.
0: 우리 김영민
1: 권사님. 네. 최고예요.
0: 우리 김영민 권사님. 권사님이시죠?
1: 네.
0: 권사님께서 우리 많이 김문희 우리 원장님께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 중에 전국의 청취자들이 듣는 가운데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문희야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예.
1: 눈물 나온다.
2: 네 원장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저기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원장님께서도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멘.
0: 아유, 아멘까지 하셨어요.
1: 네.
0: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저 하늘나라를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 고난은 계속해서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열렸으니까 그 마음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이번에 한번 잘 믿어보시면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원장님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짧은 기도문인데 하실까요? 저 따라서 네.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1: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이고, 원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마음속에 모시는 거, 영 믿는 거, 영접한다고 하고 구주가 이제 주인이거든요. 주인.
0: 네.
1: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네. 길동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혹시 우리 권사님 교회가 가깝나요? 권사님?
0: 아니요. 저기 그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가 집 앞쪽에 아마 있다고
1: 있어요. 원장님 가실 교회가 네. 집 앞에 있습니까?
0: 네, 네. 아주 네, 네. 그 앞에 있습니다.
1: 그 앞에 있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도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0: 네.
1: 남편 선물을 하나 더 챙겨 드리고 싶네요.
0: 어머, 안 해도 돼요.
1: 어머, 어머.
0: 우리 영민이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통화가 되고.
1: 아, 영민이 언니는 우리 주얼리 아까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남편분도 열어야 되거든요. 뭘로 좀 열 수 있을까요? 무슨 선물, 남편?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다 잊어버렸어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묵, 유산균.
0: 도토리 냉면묵.
1: 도토리 좋아하시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예, 예, 남편한테 꼭 전해주시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다고 그렇게 잘 네. 얘기. 도토리를 다 입에 넣어주시면서 나 교회 간다 이러면서 하면은 뭔가 좀 반응이 있겠죠. 알겠죠?
0: 네. 예.
1: 자, 우리 언니에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0: 언니 사랑해. 내일 모레 만나.
2: 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아, 네. 내일 모레 언니 머리하는 날인가 보네요.
0: 네.
1: 혹시 네. 우리 원장님 혹시 좋아하는 기억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0: 전혀 없어요. 무지예요.
1: 무지예요.
0: 네, 아이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을까요?
2: 아, 저는 그 사랑.
1: 그 사랑.
2: 네.
1: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인가요?
2: 아,
1: 예?
2: 그건 그 사랑 얼마나
1: 아,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알겠습니다. 네네네.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2: 아, 그냥 그 사랑에 담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느끼게 네네. 돼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
1: 예예. 예.
2: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하게 되는 뭐 다른 찬양도 많이 있지만. 네.
1: 네네네.
2: 하나님 사랑을 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 네.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랑을 먼저 느끼셨는데요. 이 네. 사랑 우리 원장님께 앞으로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1: 예.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단골 그 미용실 원장님을 이렇게 전도 요청해서 꼭 교회 갈 것 같죠? 갈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미용실 원장님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새끼라를 틀어놓고 고객들에게 방학이나 무교라고 보내라고 해서 계속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김문희 원장님도 꼭 그런 전도하는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너무 귀한 그 마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라고 보아요. 축하해요. 자, 와, 그 사랑 얼마나 너무 좋다고. 원주에서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9850번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이번에는 아빠가 딸을 인도하고 싶다고 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딸.

0: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보영님 되시죠?
1: 네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아버님께서 우리 네. 따님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1: 네네.
0: 그렇죠?
1: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죠?
0: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일단 전화.
1: 예, 지난주부터 계속 뭘 그러니까 전화 얘기를 하시던데.
0: 그냥 전화 오면 네. 받으라고 그랬구나.
1: 네네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네. 자주 듣는 분인데 극동방송에 네. 딸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첨이 네네. 돼서 네네.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딸한테 네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네.

0: 네네.
1: 신은복 아버님,
0: 네.
1: 맞죠?
0: 네,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네.
1: 아버님이 딸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0: 아, 네.
1: 아버님은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 아세요?
0: 아,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통화가 길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1: 그러면
0: 되나요?
1: 정차했으면 좋겠는데. 정차.
0: 아, 그러면 예. 제가 예. 지금 이동 중인데, 잠깐만. 잠시만요.
1: 잠시 뒤에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4시, 좀 제가 4시쯤, 기다릴까요?
0: 4시 이후에 전화.
1: 4시는 안 되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그러면 지금은 제가.
1: 생방송이거든, 사실 제가 지금. 생방송이 4시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네. 좀 기다릴게요. 어떻게 옆에 갓길 좀 세울 수 있어요?
0: 아니 지금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1: 그럼 오늘은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돼요?
0: 네.
1: 아빠가
0: 네.
1: 어렵게
0: 신호 대기 중이어가지고.
1: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0: 뭐
1: 신청해가지고.
0: 짧으면 될 것 같아요. 짧으면. 네, 신호 대기 중이요.
1: 막 짧을 순 없어요. 짧을 순 없어요.
0: 아, 자, 그러면 다음에
1: 아빠
0: 다음 기회에 할게요.
1: 아빠 듣고 있어요?
2: 네네네. 네, 네.
1: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딸이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길게 통화가 안 된다는데요.
2: 아, 그렇습니까?
1: 네.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이따가
0: 다음에
1: 한 5분 뒤에 5분 뒤에도 안 돼요?
0: 5분 뒤에요?
1: 네.
0: 네네. 5분 뒤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1: 안 돼요?
0: 네.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서.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1: 아니 신호 끝나고 저쪽으로 이렇게 그 갓길을 잠깐 세우시면 안 될까?
0: 아니 지금
1: 약속 가야 되는구나.
0: 태어나드리는
1: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2: 예예. 예.
1: 오늘 안 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2: 예, 알았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아, 예. 다음에 꼭 한번 또 잡아보시죠. 예.
2: 예,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 딸에게 그래도 한마디. 딸에도 한마디.
2: 보영아.
0: 네네.
2: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국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미루면 같이 못 가겠다. 자, 수고해라.
0: 네, 들어가세요.
1: 그래요. 자, 아유, 네. 짧고 굵게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해주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1: 아이고, 예. 아쉽지만 다음에 이 부녀는 다음에 통화를 해야겠네요. 아버님이 지금 보니까 딸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잠깐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잘 한번 또 통화를 해봐서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가 있어요. 반가운 문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자를 한번 봐야겠는데 15년 방학을 끝내고 3주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계약을 했는지. 끝번호 8224번님. 8224번님. 예. 여보세요?
3: 감사합니다.
1: 지금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50m만 가면은.
1: 예.
3: 넓은 데가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1: 30m만 가면?
3: 네.
1: 기다릴게요.
3: 네.
1: 천천히.
3: 너무 반갑습니다.
1: 네네.
3: 네, 극동방송. 네, 3주 때 그때 통화해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1: 자, 했어요?
3: 네.
1: 오, 자, 세우셨어요. 자,
3: 네.
1: 지난 그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네. 7월 7일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네요.
3: 네.
1: 그렇죠? 7월 7일 네. 지금 광주에 있죠, 광주.
3: 네, 광주인데 오늘 네. 부산에 갔다 오는 중입니다.
1: 부산에 갔다 오시는, 광주로 네. 가시는 중이세요.
3: 네.
1: 그때 15년 방학이었군요.
3: 네.
1: 그러면은 7월 7일이면은 지금 그때 통화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군요.
3: 네.
1: 와. 아우.
3: 그리고 30대에.
1: 네네.
3: 한 6, 7년 교회 다녔고, 거기서

0: 은혜 받고 성령 받고
1: 네네.
0: 뭐 그런데 믿음이 항상 예수님 교회 가고 싶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갔는데
1: 네네.
0: 봉사로 갔는데 너무 30년 만에 32, 33년 만에 갔는데 반가워서 모든 성도들이
1: 네네.
0: 내가 가니까 예배 20분 전에 갔는데
1: 예.
0: 너무 반가워서 막 다 악수했는데
1: 네.
0: 목사님 예배 보기 전에
1: 예.
0: 너무 반가워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랬습니다. 괜찮합니다. 그랬는데 마음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보다 두세는 사람 몇 살 더 먹은 장로님들이
1: 네.
0: 늦은 것이 빠르다고 해서 또 위로가 되고
1: 네네.
0: 극동방송 새끼라를 들어서
1: 네네.
0: 다시 깨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항상 은혜 받고 운전하고
1: 예. 예.
0: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 아멘.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그 원래 6년 다녔던 그 교회로 갔어요?
0: 네. 본교회로 갔어요.
1: 본교회로? 네. 아까 15년 방학이 아니라 30년이요?
0: 30년 그 드물게 가끔 시내에서 은혜 교회도 가고
1: 아.
0: 또, 예,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예. 인도하면 하고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인도하면
1: 예, 예,
0: 하고 그런데
1: 예.
0: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1: 예,
0: 복을
1: 예.
0: 많이 줘가지고
1: 예.
0: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1: 이루어져. 아이고 그렇구나. 거의 예. 드문드문 간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만에 간 거군요.
0: 그래요. 본교회는 30년 만에.
1: 야, 30년 만에 제대로 이번에 예배를 3주째 드렸더니 첫 번째 네. 예배가 어땠나요? 첫날 예배가.
0: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도 그냥 감사하고 또
1: 야.
0: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이다 인정하고
1: 네네.
0: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1: 예.
0: 행동도 옮겼습니다.
1: 그렇구나. 아니 네. 보니까는 그때 824번님 같은 경우는
0: 네.
1: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0: 네.
1: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교회도 가기 전부터 그렇죠?
0: 네.
1: 예?
0: 네.
1: 교회 가기 전부터 일단 네.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나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셨잖아요.
0: 네.
1: 제가 그때 못 여쭤봤던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전화 연결하고 나 교회 가겠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또 전파 선교사를 가입할 마음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0: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1: 특별히 네.
0: 드립니다.
1: 예.
0: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1: 예.
0: 게임 많이 깨이고 새롭게 변화된 것보다 더욱 감동받아서 이건 감동받은 것 예수님이
1: 예.
0: 나를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1: 예.
0: 교회로 가며 예배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1: 네.
0: 예수님이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잠이 올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끼를 들으면서
1: 네네.
0: 완전히 깨졌습니다.
1: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전파 선교사 헌금을 네. 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군요.
0: 네,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1: 와,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0: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1: 그랬군요.
0: 네, 채널이 잡히면 들었습니다. 오늘도
1: 예.
0: 찾고 싶었는데 채널이 잡혔습니다.
1: 이제 그 채널 계속 이제 잡아놓고 계속 들으시면 네. 되겠네요.
0: 예, 네, 사랑합니다.
1: 네네네.
0: 사랑합니다.
1: 아이고. 참, 이 시간에 저랑 감사의 기도 또 드리시면 좋겠어요.
0: 아멘.
1: 저 따라서. 사랑해, 네.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아,

0: 아유, 우리 8245님 커피랑 받으셨죠?
1: 네, 잘 먹고 있었습니다.
0: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드립 커피랑 네. 거치 커피랑 드렸는데.
1: 예, 운전하니까 예. 차가지고.
0: 예.
1: 이렇게 다닙니다.
0: 예. 자, 이제 우리 방학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1: 네.
0: 축하의 꽃바구니도 전해드릴게요.
1: 아.
0: 예.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주위에 많은 분들 이제 또, 우리 파리 사모님처럼 많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1: 네, 후배들 또.
0: 예.
1: 항상 전파납니다. 책임은 우리 예수님이.
0: 예, 예.
1: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0: 예.
1: 그, 저기, 저,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0: 예, 예.
1: 내 입술로 증거는 해야 되겠다고 항상
0: 예.
1: 합니다.
0: 예.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파리 사부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1: 나의 자식 사과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0: 나에게 다가도록.
1: 예.
0: 왜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1: 젊었을 때, 저 15살 때 돈 벌고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술담배도 안 먹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0: 네네
1: 27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0: 네네
1: 예, 그냥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좀 힘들면은 그냥 찬양하면은
0: 네네
1: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고 났는데 살려주시고
0: 네네
1: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0: 네네
1: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는 오직 감사 했습니다.
0: 네네. 야.
1: 속으로도요 네, 항상 네. 보여줬습니다.
0: 아, 역사에.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아유 그렇구나.
1: 그렇게 예수님이 예. 나를 사랑해 예. 주셨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우리 8245님 계약하신 네. 거 방학 끝낸 거 정말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축 계약이라고 네.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저희가.
1: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소리를
0: 예, 예.
1: 누구한테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1: 선배님한테
0: 예.
1: 그 은혜 받을 때 27살 때 이제 형님 되신 분들이 예수쟁아 예수쟁아 그럴 때가 그 소리가 난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예.
0: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1: 사랑합니다.
0: 예 귀한 문자 주셔서 소식 네.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자 귀한 열매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교회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6년 방학 끝내고 어제 첫 예배 드렸다는 0092번님도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이거든요. 더 많은 또 영혼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새끼라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해드리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윗못은 빨래하는 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천 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네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납사계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아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도 같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네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모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스바세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 찰스 오스틴 마일스가 1912년에 가사와 선율을 함께 만든 곡입니다. 마일스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한 편의 노래로 그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리아는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수많은 사람을 향한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음성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파이퍼가 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의 중심은 후렴의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명령받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듣고 함께 걸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온 세상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와 발걸음을 맞추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찬송이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은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크게 두 걸음으로 움직이는 박자입니다. 이 박자를 따라 노래하면 두 사람이 나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동산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혼자 서둘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드럽게 걷는 것입니다. 혼자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동산에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동행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위로인 동시에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한 글자씩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두 걸음처럼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발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의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용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용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떻게 부르시며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니까 세상의 일반적 통념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밀을 타작하면서 숨어서 포도주 집들 속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돼요. 쭉정이도 날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도 있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데서 해야 돼요. 근데 왜 좁고 그리고 움푹 패인 그러한 구덩이,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뺏길까봐 그런 거죠. 뺏길까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숨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가진 통념으로 보면 그는 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집안도 특별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말한 것처럼,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가문은 므낫세 집밥 가운데 약했고 그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기드온이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실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때때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끝에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마음에 품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 사명은 개인적인 야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야망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았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울부짖으면서 구원해 달라고.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기도원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용맹하지도 않은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기도원은 자기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고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침체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는 일, 이런 영역들,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생각할 것은 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지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언제나 계획하시고. 그런데 바로 타작마당에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하거나 감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13절을 보면 발끈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이.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해요.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이렇게 짓밟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고 숨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사실이라면 이런 순간에 구원 받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잘 보십시오.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성취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그 문제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 전혀 경험되지 않은 상태로 이론적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현재 그 모순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인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약탈로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6장 앞부분에 보면 그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대거 올라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요. 양과 소와 나귀까지 심지어 남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굴에 웅덩이를 파서 또는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찾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디안 사람의 군사력이 강해.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너무 약해. 그러니까 강대국의 침략에 꼼짝없이 당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력이 부족해. 지도자가 없어. 미디안과 맞설 만한 조직력과 경제력이 부족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원인을 찾아냅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지요. 실제로 미디안은 강했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 문제를 이러한 표면적인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원인보다 더 깊은 문제의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군사력의 부족으로 단순히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영적인 시각이었어요. 영적인 진단, 기드온의 진단은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진단에는 기드온이 보는 진단에 두 가지 옳은 부분과 깨닫지 못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선 그는 옳게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궁극적인 문제는 미디안의 강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미디안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에 무수히 나타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함으로 적군이 침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뭐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살아남은 거죠. 특별히 기드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조상들이 겪은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중반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구절을 잘 보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었겠어요? 홍해, 광야에서 먹거리 마실거리 없을 그 상황에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다니면서 굶지 않고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이미 그 땅에 강대한 민족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요? 그들이 힘이 세서요? 다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바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한 거죠. 우리의 생산은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두 번째로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장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 하반부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약간 원망하는 투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 고생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1절을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베푼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보았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의 변덕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뭐냐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내라는 거였거든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헐어내라고 말하시거든요. 기드온은 정확히 알았어요. 문제의 원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처방은 군대를 모으는 것보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근데 그 문제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 우상을 제거하는 일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반복되는 실패와 무기력, 여러 문제를 만나죠. 그때 우리는 원인을 찾죠. 눈에 보이는 수입이 부족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어떻게 돈벌이를 더 해볼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성격과 태도의 문제야. 자녀가 힘들게 하면 친구와 학교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원인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실제적인 계획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의 치료와 심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고 자녀의 문제에는 지혜로운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분노하는가? 나는 문제 해결만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지 않은가? 보아야 돼요. 정확한 진단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디안의 군사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분리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가 생기고 혼돈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분리.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에스겔서 6장 같은 데를 보면 이거 6장, 7장, 8장 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순간에 문제가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께 있어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단지 돈이 부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감당하려다 지치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인의 삶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지 보세요. 이런 바로 이런 현실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보고 자기 아픔으로 품는 사람, 주님이 이런 교회를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현상을 넘어 영적인 원인을 바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 곧바로 미디안과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먼저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상 찍어버리라. 그런 다음에 26절 보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의 첫 번째 사명은 미디안의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압제의 영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입으로 여호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요와 성공은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고백은 가지고 있었지만 삶은, 실제의 삶은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내 집에 바알 제단을 헐어라. 박계적을 정복하기 전에 네 안의 우상부터 제거하라. 하나님의 회복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관계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산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을 살펴요. 네가 뭘 더 의지하냐? 나보다 더 가치 있냐? 뭐가?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바알의 제단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힘과 안전을 얻으려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뭐가 너 인생을 보장하냐? 여러분 안에 우상을 헐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히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께 순종한 후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 거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될 상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6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 말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으로 입히신 것처럼,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둘러싸는, 감싸는, 그래서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드온이 성령을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붙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들 속에 숨어서 있던 겁쟁이가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변화시키셨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실 때 기드온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거기 5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기드온의 강점을 이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지인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았다면, 또 다른 하나는요, 기드온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싸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너의 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의 힘이 뭘까요? 뛰어난 존재,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나 혼자? 그거 아니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하는 건 그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었고요. 하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또 뭐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확한 원인 분석, 정확한 진단.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함께, 이 진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믿음이죠, 믿음. 이게 기드온에게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드온에게 있는 힘은 바로 이 문제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마음 아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이 지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 별거 아니다. 이걸 믿는 힘, 이 믿음, 이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의 힘으로 나아가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었어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큰 용사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인간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영적으로 보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아파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헐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에 순종에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일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에 대해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선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신다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땅, 그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 어두운 현실, 영적인 무지, 무력함 이것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죠. 이러한 비참한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또 재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미경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게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차피 제사로 태워버리면 그것이 저는 건지, 그것이 흠 있는 건지, 그것이 눈먼 건지 누가 알 것이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내가 가지고, 찌꺼기 남는 거 내가 못 쓰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말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조차도 이들은 사랑과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죠. 예배를 드릴 때는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술에 취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니, 그러면서도 예배할 때는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 현실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을 향해서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긴 도둑들의 소굴이다. 순 도둑놈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영혼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또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 얻는 그것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기는 저곳은 저 성전은 저 교회는 도둑의 소굴일 뿐이다, 장사하는 집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영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갈아엎어버려도 되고 성전만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그곳을 무너뜨려도 되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유월절 동안에 여전히 남아 계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 심볼 또는 사인,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적과 기적은 미라클, 신비한 어떤 현상. 그런데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결국은 보이셨듯이 장차 이루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메시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거나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을 때, 표적을 행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믿었다 그럽니다. 믿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이 믿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탐욕과 정욕으로 예수님께 반발하는 그 일부의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의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기대케 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매우 뜻밖이고 또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의탁하지 않으셨다. 좀 의아하죠.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기껏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믿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의탁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신뢰하여 나를 맡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믿는다 못 믿는다,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사람의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아무리 복잡 미묘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물론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한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

못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이다. 이런 표현들 때문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은밀한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아시고 그 영혼에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믿고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서 저들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들의 믿음이 내적 자원에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문제가 있으니 저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의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을 하면 이 말만으로도 이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만 꺼내도, 그 말만이라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으니 그 말만이라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시니 믿음이란 것이 대체 뭔가,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실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안절부절하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해 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무게를 다 얹고 여러분 앉아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의자에서 제대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실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자꾸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할 거야. 공부를 하든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끊든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떤 목표를 세우든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결심하고 다짐하고 바늘을 쑤셔보고 최선을 다해서 결심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때문에 실망감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조차도 믿을 수 없으니 이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아예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다짐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깊은 죄인인 것을, 본성적인 죄인인 것을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확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모습부터 연극하고 괜찮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아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실망감,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낙심, 실망, 절망 깊이 파고드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공격은
밖으로 나가.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한 공격인 것을 나의 단점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못남을 회피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이거 다 부모님 때문이야. 이거 다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이거 다 돈 때문이라고. 이게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못남을 부정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선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고 타인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신적 존재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내적 부패를 가진 우리들이 내가 나를 믿는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역시도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경험과 또 판단과 이성과 상식과 이런 것들에 기초한 믿음의 내용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믿음, 편파적인 이성, 편파적인 그리고 부족한 불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 개입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왜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신적 개입이 아직 개입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이 왜 문제가 있는지, 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신비한 현상, 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야, 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예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래 라고 하는 현상만 보는, 그래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의 어떤 존재를 믿을 뿐인, 이러한 믿음이 표적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의 전부인 것처럼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표적만을 쫓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위험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믿게 해달라 요구하는 그 믿음의 표적을 구하는 그 위험성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근거를 뭘로 제시하죠? 표적. 헬라인들은 믿음의 근거로 뭘 제시하죠? 지혜 또는 이성.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것이고요. 지혜롭다 할 만하면, 논리 정연한 그 근거를 제시하면 믿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믿을 때, 또 어떤 주장을 믿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시오, 이적을 행해보시오, 기적을 보이시오, 그러면 믿겠어,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들을 많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적을 구하는 믿음, 믿음에 있어서 표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믿음, 표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이 믿음은 그 시절만 아니라, 그 시절 유대인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서 뭐 예지몽을 뭐 봤다, 또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다,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사를 봤다, 귀신을 봤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 또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비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표적이나 기사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환상을 보고 천사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의 떡, 하늘의 고기를 먹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하늘의 깊은 뜻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에게 있는 믿음만 참 믿음인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표적 자체, 기적 자체, 그 신비로운 경험 자체가 어떤 믿음의 효력을 발휘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어야죠. 그러나 성경의 예시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응답을 자주 받고 어떤 신비한 환상을 자주 본다고 하면 자꾸 여기에 맛을 들이게 됩니다. 표적, 기적을 자주 복용해야 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고 예언이 안 일어나고 환상을 안 보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 일상의 은혜들은 그냥 싱겁게 생각합니다. 싱겁게, 아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런 환상도 보고 해야 하는 이런 기적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빠져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당사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안에 바른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만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개입이 그 심령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믿음의 증명, 이것을 요구했다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성과 지혜로 믿을 만하고 수긍할 만하고 또 합리적이고 틀림없다고 할 만한 그런 논리적 이론과 주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믿을 만해? 과학적 증거가 있어? 어떤 논리가 있어? 어떤 경험이 있어? 증거가 있어? 우주 창조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적을 믿음의 근거로 요구하는 유대인이나 또는 이성과 지혜를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길 원하는 이런 헬라인에게 바울은 이런 대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1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저 외쳐서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방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외쳐서 말로 전한다라는 이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유대

요구하는 것과 헬라인이 요구하는 것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비웃음을 살 만한 거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실패한 그리스도. 표적을 요구하려면 요 표적이 나타나려면 그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떠올라서 그 근방을 다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거기에 딱 세워졌다. 이렇게 해야 믿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패배자 같은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고 믿을만 하겠냐? 이 질문은, 이 의심은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또 헬라인들도 그렇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할까요? 이 예수를 전할 때 지혜로 하지 않고 외쳐서 전하는 거, 말로 전하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바보냐? 예수를 말로 전하면 다 믿겠냐? 논리적인 증거, 논리 정연한 제시, 설명, 이것들이 있어야 믿지. 말로 외치기만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냐? 믿을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패자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믿게 할 때, 예수님 믿게 할 때, 나 일부러 있잖아, 너희들한테 나 지혜로운 말로 할 수 있다. 나 가말리알 문파하고 율법 내가 다 아는데 나 지혜로운 말로 할 수도 있고 똑똑한 말로 할 수도 있고 설득력 있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또 나 너희들이 이거 믿게 하려고 나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나 근데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사람이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개입,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고 나는 그저 외쳐 전하였을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의아하죠. 참된 믿음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행하고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성과 경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적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벽에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세상에 놀라운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설득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거나 정말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봐서 야 정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누구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고.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늘 똑같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냐? 그것도 아니고. 기도응답을 더 많이 받냐? 그것도 아니고. 더 똑똑해지냐? 그것도 아니고. 더 갑자기 성실해지냐? 이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것이 없는 그저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가슴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것도 단기 속성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은사나 은혜가 아니라 긴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맛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 이 뜬구름

0: 같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하느냐, 나의 노력이나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이성은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해서 내가 가진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인 것처럼, 거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가난하여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팔복의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2장을 지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내가 신앙의 초보인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알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견고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밑바닥부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내가 나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점차 여러분의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께서 자신을 내어 맡기실 만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주께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그 복된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점차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들었던 질문들 중 가장 곤란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모님께 들었던 나 왜 사랑해? 였다고요. 아니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건데 왜 사랑하냐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천년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쁘니까 사랑하지. 나는 살면서 당신만큼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매인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야 정말 완벽한 대답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목사님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바로 이어서 질문하셨대요. 그럼 내가 못생겨지면 그럼 나 안 사랑해? 네,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남편분들은 공감의 탄식을 내뱉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 나를 사랑하게 된 나의 조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내 남편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겠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도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서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조건도 변함도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하면서 7월 27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용택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사랑의 조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면 더 사랑받을까?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시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죠?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 노트로 필사 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블로그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1: 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보통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고 목표도 세워보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달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1: 그래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동행을 더 기뻐하시죠.
0: 네,
1: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벌써 31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벌써 절반을 해냈어요.
1: 그랬군요.
0: 목사님. 네. 절반 잘 따라오셨겠죠? 네, 그랬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작심 삼일을 5번 정도 하면은 오늘이
1: 그렇죠.
0: 되더라고요.
1: 네. 네. 부르다 보면 됩니다.
0: 그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칭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쌍따봉을 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은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필사할 찬송가를 찬양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먼저 출석체크 퀴즈 드려볼게요.
1: 네, 문제 드립니다.
0: 네.
1: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0: 오, 네.
1: 내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0: 아멘. 내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1: 네.
0: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고요. 이번 문제는 너무 쉽지 않나
1: 네.
0: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 네. 한자입니다. 한자. 예.
0: 한자로
1: 예.
0: 목소리 뭐 요렇게 풀 수 있을까요, 목사님?
1: 소리?
0: 소리?
1: 네, 한자로?
0: 네. 한자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0: 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뿅뿅이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진짜 긴밀해야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죠.
0: 네.
1: 낯선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지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목자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알아듣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관계 속으로 부르시죠.
0: 네.
1: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0: 오.
1: 또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0: 네.
1: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눈물을 또 말하지 못하는 고민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죠.
0: 네.
1: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고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0: 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내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정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0: 아멘. 네, 정답은 음성이었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목사님.
1: 네, 오늘 퀴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0: 네, 맞아요.
1: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0: 네.
1: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목자를 믿는 양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0: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를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의 찬송가는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2장,
0: 네.
1: 통일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0: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송가도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송에는 참 아름다운 탄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오, 어떤 이야기죠?
1: 이 찬송은 미국의 약사이자 신문 편집자였던 찰스 오스틴 마일스가 1912년에 작사하고 작곡했는데요.
0: 네.
1: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0: 오, 네.
1: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오,
0: 네.
1: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녀는 그분이 오.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0: 네.
1: 마일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자신도 그 새벽 동산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0: 오, 네.
1: 그는 훗날 그 순간 나는 성경 속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걷고 있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0: 오, 네.
1: 그 감동 속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0: 그렇군요.
1: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라는 가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0: 아멘입니다.
1: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오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먼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아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곡과 함께 묵상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1: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두 번 읽어볼까요?
0: 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슬픔의 자리를 떠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0: 오, 네.
1: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마리아의 첫 마디입니다.
0: 내가 주를 보았다.
1: 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0: 네.
1: 신앙은 누군가의 경험을 대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의 간증에는 특별한 힘이 있죠.
0: 네.
1: 화려한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삶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0: 맞습니다.
1: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소식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0: 맞아요.
1: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큰 신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0: 네.
1: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0: 네.
1: 그 삶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담담히 나누는 그 작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일으키는 귀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멘.
1: 오늘 함께하는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0: 네.

0: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은요. 필사노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가 가사 필사하실 때 이 말씀 맨 첫 줄에 함께 필사해 보시고요. 아,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0: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는 기쁨의 고백을 품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새벽 동산을 거닐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필사노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

0: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제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이 저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시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고민까지 들어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소서. 저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요 방송 후에 꼭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2: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1: 아멘.
2: 우리의 어떤 뭐 비밀이나 고민도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광주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웃음 썸머 스페셜.
1: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세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코너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라도 꼭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쓰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잘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조건들 속에서 살아가죠.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고 잘해야 칭찬받고 또 쓸모가 있어야 환영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고 우리의 내일보다도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강의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1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강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헌신은 산 제물입니다. 둘째, 온전한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셋째,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넷째, 성도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당시에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당시에 큐티했던 내용보다는 제가 직접 그렸던 그림 묵상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20호 크기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와 당시에 했던 묵상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리는 그림은 복음적인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정성철 목사의 그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SNS 등을 통해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성도들에게는 묵상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용이 됩니다. 그림의 제목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따온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2024년 한 해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로 뽑힌 바 있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1일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A4 용지에 수십 번의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에서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기획 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획 단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이 그림 전체의 약 50% 이상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기획이 힘들었습니다. 기획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다음 단계들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스케치를 단순히

단순하게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노버스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매일매일 고민하는 게 저희 일상입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해 후회도 있을 수 있고 그 선택이 옳았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을 스케치했습니다. 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쇼핑하고 줄 가는 사람,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일터를 향해 가는 사람, 차를 마시며 걸어가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 등 다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을 스케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쑥스럽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표로 저를 그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런 사람의 표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의 타이틀처럼 말씀의 길을 물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시스템, 문화,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성림이 더 귀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복수를 정당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온수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물질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는 일상에서 예배당을 벗어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부지런히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배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종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오늘 본문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밖에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빛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대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는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단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10월 1일에 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큐티

0: 한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0: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A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여러분이 어디에 길을 가다가 어디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면 그 예배당의 크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헌신의 크기다라고 생각해도 정확한 말이 될 겁니다. 건축이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50년 전에 60년 전에 건축을 하던 교회 건축과 지금 현대 교회가 건축하는 건축은 공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건축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해도 제한적인 헌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50년 전에는 건축하자라고 하면 성도들이 나와 시멘트 포대도 나를 수 있었고 벽돌이라도 싸고 올릴 수 있었고 물 부어서 시멘트 공구리라도 치면서 건축의 상당 부분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강남 제1성전을 양수리 수양관을 그렇게 지었고 지금도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연세되신 어르신들은 양수리 수양관에 시멘트 포대를 두 포씩 등에 지고 올라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주입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저 강남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이 시멘트 포대를 나를 수 있거나 벽돌을 쌓아 올리거나 시멘트 공구리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건축은 이제 두산건설과 같은 아주 전문적인 회사가 그 공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노동에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도의 헌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지금 현대건축에서 교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물질입니다. 기도와 물질이라고 하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현대 예배당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씨앗을 성실하게 잘 심고 있음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라는 씨앗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건축을 위해 100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는 기도 운동을 10년째 해왔고, 제가 부임했을 때 80만 시간이었고, 부임하고 20만 시간을 채워, 우리가 이곳에 2021년 11월에 들어왔을 때에, 아마 첫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우리 장석진 장로님이 가지고 올라오셔서 밖에 걸어놓은 큰 현판인 100만 시간 기도 달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가 첫 삽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목장과 시니어와 모든 차세대가 비행기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새걸음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한 시간의 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난주에 주보, 이번주에 주보를 봤을 때에 90만 시간이 거의 넘어서 93만 440바퀴의 기도. 이제 100만 시간이 또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특별 기도도 여러 번 하지만 기도라는 헌신의 씨앗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지금 심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헌신하는 첫 번째 씨앗을 잘 심고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을 위한 성도의 가장 또 하나의 헌신은 건축을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몇년 전에 그리고 또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새가족들이 오시니까 새가족들이 이 비전을 듣고 난 뒤에 시작하게 된 작정한 건축 헌금의 씨앗을 저마다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시간도 조율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심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2년, 3년 작정해 놓은 것을 완주하신 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못해서 매주 나누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 헌신의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십리에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뒤늦게라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해서 성도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작정해서 지금도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새가족이 아니라, 전 세계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눈물겨운 건축 헌금이 수년째 계속 전달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요. 그 간증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20대 초반이 나가시는 저 전주에서 어린이집 첫 번째 취직을 하고 어린이집을 가서 첫 번째 월급 전체를 우리 교회에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저 설교를 들으면서 참여하는 20대 초반의 한 아가씨 자매도 자기의 첫 월급을 드릴 정도로 놀라운 간증들이 전국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에 200만 시간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이 심겨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여기에 작정하신 분들이실 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 분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설교를 듣거나 건축이 첫 삽을 뜨거나 여러 가지 건축의 조감도를 봤을 때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작정을 했겠죠. 나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몇년 안에 드리겠다. 그런데 뜨겁게 시작을 했지만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지키기란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거나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뜨겁게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내 예상과 달리 가정에 문제가 닥쳤다든지 직장을 실직하게 되었다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경제적인 문제에 큰 지금 사고가 났다든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내 신앙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만 겨우겨우 다니는 것도 내 최선이 되어져서 마귀의 시험으로 이 마음들이 싹 증발해져 버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내적인 전쟁에서도 져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일들도 있다 이 말이지요. 더군다나 내가 작정한 헌금을 몇 년이 아니라 정말 무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내가 완수하고 마무리했다고 해서 자, 오늘 이번 주도 그런 분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제가 작정한 헌금을 오늘로써 이제 완주해서 드립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폭죽이 팍팍 터지면서 축하합니다고 여기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완주 축하 이름이 나온다든지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여기 올라와서 박수하면서 이분 완주했다고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을 다해서 몇 년째 수고해서 완주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약속을 지켜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데 동기부여가 또 덜 되는 사실들도 있다는 거지요. 내가 작정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하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헌신을 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대치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 해도 넉넉한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를 섬기면서 했던 헌금이 얼마나 많고 그 종류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써내려갔던 감사와 기도 제목들은 얼마나 많고 드렸던 시간의 양은 얼마나 많고 주를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개척교회나 선교지나 어디나 다녔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여러분이 했던 모든 헌금과 시간과 봉사의 내용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 기억을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한 것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숫자까지 시간의 분초 단위까지 아무것도 아닌 미력한 작은 도움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큰 기쁨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설령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행한 일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작정했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사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쉽게 표현하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는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는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헌신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는 잊지 않는다 이 말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과거에만 열심히 했던 과거에만 열심히 한 그 부지런함이 아니라 과거나 오늘이나 틀림없이 내일도 미래에도 네가 변함없이 언제 너를 찾아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헌신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세상에는 하다가 열심히 반짝하다가 식어져서 지금까지도 옛날에 과거와 섭섭함만 들추어내면서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과거를 보면 놀랄 걸 하면서 과거의 열심 밖에는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과거에 반짝했던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고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헌신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왕년에 열심히 하지만 금년까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내년에도 틀림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보시면은 그래, 나는 너의 헌신만큼은 내가 잊지 않겠다. 저는 여러분의 열심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오늘도 여전히 헌신으로 이어지고, 틀림없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헌신이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냈다는 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나오는 해석이고, 공동체에게 적용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에 100명이 모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헌신은 그 100명이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골고루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 골고루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이 어느 교회에 어느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헌신을 할 때에 탁월하게 헌신하는 몇몇의 헌신 때문에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만의 최선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그 공동체의 헌신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100명이 모이는데 똑같은 임무를 줬는데 A라는 교회는 두세 명이 확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97명은 지켜보고 있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것은 그걸 N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전부 다 동일하게 참여해서 이뤄냈을 때 결과물은 같지만 하나님은 둘 중에 B라는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어느 교회든지 파레토의 원리라고 해서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고 80%의 사람이 나머지 20%의 일을 하는 걸 경제학적인 용어로 파레토의 원리라고 그랬고, 일반적인 단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20%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성도가 헌신하는 그 헌신,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하는 성도 몇몇은 어느 교회나 다 있지만 정교인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헌신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는다면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그들의 저마다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교회 안에 모두 섬김의 분량도 다르고 섬김의 역할의 중요성도 다르고 섬김의 자리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해도 드린 액수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의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의 크기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크기는 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크기는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본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앞에 붙여놓은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내신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써놨답니다. 건축 앞에 헌금의 크기는 달라도 헌신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헌금의 크기는 달라도 헌신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 당연히 헌금의 크기는 다르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의 크기가 다르고 수입의 크기가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의 적은 액수와 내가 가진 적은 액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은 헌신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훨씬 큰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이 그런 거죠. 따라서 헌금의 크기로 사람을 박수치고 높이 대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크기로 정말 그를 인정하고 높여줘야겠지만, 그래서 이 말이 헌금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신의 크기는 뒤처지지 말자, 그분이 얘기했던 거 동일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액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고 윽박지르는 경우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헌신의 크기는 뒤지지 말라고. 최선을 다한, 최선의 크기의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최선을 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1억과 누군가의 100만 원이 액수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그 사람에게 1억과 이 사람에게 100만 원에 담긴 희생의 크기는 똑같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세상 저울은 10분

일로 확 기울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울은 헌신의 크기로 되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공평한 저울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저 강남 새 성전 안에 유난히 특별히 헌신하는 몇 분의 헌신이 담긴 건축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의 동일한 헌신이 담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짓고도 몇몇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전 성도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보니까 끝까지 지키는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헌신.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르러. 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거에도 잘했고 현재도 잘했지만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냈지만 작정하고 소망하고 소원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냥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순종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기어이 이루어내어 소망의 풍성함,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에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오늘 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텔로스는 뭐냐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마라톤을 해서 출발을 했을 때에 중간까지 1등을 하고 중간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걸음이라도 1등으로 못 들어와도 완주하여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때를 텔로스라고 하고 마라톤은 시작해서 처음에 1km를 누가 1등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의 가장 큰 의미는 완주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전 성도가 출발을 했는데 저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출발점을 출발했다면 모든 성도가 끝까지 텔로스, 목적지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축을 위해 작정했던 그 마음이 마라톤 42.195로 비교하자면은 5km 만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멈춘다든지 12km에서 내려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지 말고 혹시 힘이 들어 걷는 것과 별로 다를 바도 없는 더딘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소망의 풍성함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출발지에서 기다리지 않고 도착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결승 테이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령께서 양쪽에 잡고 있고 여러분이 피날레로 들어올 때에 성부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 필그림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저 장망성을 떠나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완주 텔로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축 헌금을 한 번에 드리는 분들도 대단한 믿음이고 헌신이고 귀한 일이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한 헌금을 한 번에 낼수 없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매주 드리는 분도 있고 매달 나누어 드리는 분도 있고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결산 때 우리 재무위 우리 장로님이 건축 헌금 보고를 저한테 하는데 그 속에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때로는 목양실에 와서 그 사연과 간증과 함께 헌금을 내면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저 가정을 돌봐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작정한 것을 매주 매달 매년 드리시는 분들도 누군들을 한꺼번에 한참에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매주도 괜찮고 매달도 괜찮고 작정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하나님
텔로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

0: 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텔로스 할 때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했고, 끝까지 지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다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헌신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헌신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와요. 제가 물 한잔 마실 테니까 같이 여러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0: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읽자마자 이해하셨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금방 한 번에 이해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뭔지 잠시, 물론 이해하신 분도 꽤 계시겠지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부지런하여 마침내 사명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상을 받은 그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저는 이 뒤에 한 가지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를 보고 지금까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달려왔다면, 여러분 뒤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헌신이 누군가에게 지침이 되고 본이 되고 바라봄이 되는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 소개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름만 대면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헌신들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화려한 그 간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건축 중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울어 가던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우리 간증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헌신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변변하게 하나님 복을 못 받던데 하고 교회가 갸우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당대에 못 받으면 자자손손 받는 것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집안에 한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저토록 열심히 헌신을 하니 기울어져 가던 집안을 저 사람이 일으켰다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던 저 집안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농사 때 농사 안 짓고 주일이라고 교회 가면서 저렇게 살더니만 시간 지나고 보니 동네에서 가장 잘된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디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믿음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강남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수고와 땀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 어디 가요? 건축하는데 벽돌이라도 하나 놓으러 가야지. 엄마 어디 가요? 건축하는데 수고하는 분들 밥이라도 해드려야지. 그러고 나아가서 하는 것을 그때 초등학생들이 보고 그때 유치원생들이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50, 60이 되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잖아요. 보고 자랐다 이 말이지. 그렇게 보고 이 자리에 자라 지금 오늘 강중침해 지금 현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 50, 60 세대들에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간증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섬기는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0: 부모 세대에게 들었던 전설 같은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50년 전에 세웠던 강남 성전 때 헌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양분으로 믿음이 자라났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죠.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 잘하고 싶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으시지 않는 헌신이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드리고 있는 힘에 진하게 많이 드리는 분들, 자기의 형편을 훨씬 초월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도들이 그만한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헌신을 하고 있는 교회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 시작한 것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텔로스하여 완주하는 헌신은 절대로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은 나만 열심히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헌신, 전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헌신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땅 밑으로 향하던 건축이 이번 주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작정한 그것이 여러분의 단순한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다 하게 하셨고 하나도 드릴 것이 없는데 심하다 때마다 주셔서 나도 텔로스 하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중치 모든 권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 찰스 오스틴 마일스가 1912년에 가사와 선율을 함께 만든 곡입니다. 마일스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한 편의 노래로 그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리아는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수많은 사람을 향한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음성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파이퍼가 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의 중심은 후렴의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명령받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듣고 함께 걸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온 세상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와 발걸음을 맞추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찬송이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은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크게 두 걸음으로 움직이는 박자입니다. 이 박자를 따라 노래하면 두 사람이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동산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혼자 서둘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드럽게 걷는 것입니다. 혼자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동산에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동행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위로인

동시에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한 글자씩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두 걸음처럼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발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승리하신 예수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린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던 그 소년의 아버지 라헬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은 악하고 부도덕하고 슬프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또한 그 수많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결국 아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죠. 이제 라헬이 들려주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0: 그저 재미삼아 악령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본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가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었죠. 처음에 전 아내에게 주술을 배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법을 좀 배워보라고 꼬셨습니다. 돈을 좀 벌어볼 심산이었죠. 하지만 모든 형태의 주술 행위는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귀신에 들린 후에 말입니다. 아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됐고 가끔씩 발작을 하면 강으로 뛰어들거나 땅에서 떼굴떼굴 구르거나 아니면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제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전 정말 영원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겁니다.
1: 라엘, 얼른 좀 와봐. 아유, 이 아내가 지금 또 그러고 있다. 내가 말했지, 네 아내 라이나가 마녀라고. 마녀가 맞다니까.
0: 어딨어요? 어서 같이 가요, 어머니. 에?
1: 저거 봐. 내가 말한 대로지.
0: 라이나. 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어? 달기 죽은 거야?
2: 아니요, 라엘. 그냥 잠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흥얼거리다가 몸을 흔들면서 닭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닭이 그냥 저렇게 잠들어버려요. 물론 뭐 잘못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박수 두 번만 치면 다시 깨어나요. 제가 배운 기술인데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예요. 닭을 뒤집어서 배를 누르면 그냥 잠들어버려요. 아무런 해도 없고요.
1: 라엘, 지한테 악령 주시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릴 죽일지도 몰라. 아유, 도저히 쟤랑은 한 집에서 못 살겠다. 어서 내쫓아버려. 응? 내 말 명심해라. 쟤는 지금 악령의 신 거야.
0: 라이나, 나나

0: 어머니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닌 거지?
1: 라엘, 이건 그냥 속임수일 뿐이에요. 보세요, 닭도 저렇게 괜찮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을 해치겠어요? 어머님께서 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해할 생각을 하겠어요.
0: 자, 갑시다. 집안일 할 게 산더미 같아. 이런 마술 같은 거 본다고 시간을 다 뺏길 순 없어. 저 어머니, 어서 들어가시죠. 할 일도 많은데.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 어? 특히 당신이 가진 그 체조 말이야. 당신도 들었듯이 어머니는 당신을 마을 변두리에 사는 그 주술사한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셔. 저 그래서 말인데, 만약 당신이 그 집에 가서 몇 달만 지내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홀릴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주술사도 돈 많이 벌잖아. 어? 당신이 그 주술사한테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만 잘 배우면 우린 고생 끝이야. 내 돈을 벌게 될 거란 말이지.
1: 라엘, 전 당신이랑 떨어져서 지내기 싫어요. 아무리 몇 달이라곤 하지만요. 또 그 주술사 할머니도 무섭고요. 어머님께서 저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싫어지신 거예요?
0: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 건 아니야. 또 어머니도 달리 갈 데가 없으시니까 여기에 계시는 거고.

0: 자, 이제 어머님은 서서히 피곤이 몰려오게 됩니다. 눈꺼풀이 아주 무거워지면서 서서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머님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고 제가 박수를 치면 다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1: 그래, 알았다.

0: 아니, 라이나!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왜 어머니가 닭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지?
1: 아,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니, 일하러 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어머님 체면 좀 풀어드리고요.
0: 라이나, 얘기 좀 해. 지금 당장.
1: 어머님이 하도 절 쫓아내시려고 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0: 변명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결국 전 아내를 그 주술사 할머니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몇 달 동안 아내가 돈 버는 법을 좀 잘 배워오길 바랬죠. 어머니는 당연히 아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길 바라셨지만 전 라이나가 집에 돌아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 주술사 할머니도 집안일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터라 기꺼이 제 아내를 받아주셨죠. 그 주술사 할머니의 첫인상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임을 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그분이 정말 친절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면서도 꼭 필요한 조언들로 말이죠.
2: 얘야, 저기 불 있는 쪽에서 자면 따뜻할 게다. 이불 잘 덮고 자야 돼. 이 집은 밤에 많이 추워지거든. 얘야, 지금 웃는 거니?
1: 아니요, 아니에요. 좀 추워서 훌쩍거렸어요.

0: 에야, 이쪽으로 오거라. 이 이불이 더 따뜻할 거야.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지낼 텐데 우리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내자꾸나.
1: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뭐 애긴가요? 결혼도 한 다 큰 어른인데요, 뭐.
0: 이리 오렴, 얘야. 괜찮다. 어려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자거라.
1: 네, 그럼 그럴게요. 제 남편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 주술사 시바는 라이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죠. 라이나가 시바에게서 주술 방법을 배우곤 했으니까요. 라이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바에게 찾아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시바는 그들의 옷차림이나 말투, 눈동자의 움직임, 손짓, 혹은 머리숱이 많고 적음이나 손에 묻은 흙의 색깔까지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후회나 증오 혹은 용서를 구하고자 오기도 하고, 너무 외로운 나머지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임수나 연기나 거울 혹은 물체를 옮기거나 다른 이상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확신을 얻으며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다냐라고 하는 입이 유난히도 큰 아주머니 한 분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낙담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라이나에게 이 여인은 배운 기술을 써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1: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3: 라이나, 시바를 좀 만났으면 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또 최근에는 속도 너무 불편하고요.
1: 시바님은 지금 낮잠 주무시는 중이에요. 좀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3: 아니요. 시바를 꼭 만나야겠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시바밖에 없어요.
1: 저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저한테 마법의 돌이 있거든요, 다냐 부인.
3: 마법의 돌이라고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1: 고통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한번 해볼까요?
3: 네, 그래요. 그럼 부탁드려요. 저 정말 지금 절실하거든요. 근데 그 돌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1: 그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자, 이제 돌을 보세요. 돌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가도록 하세요. 자, 이제 부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3: 너무 졸려요.
1: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바님은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다냐 부인한테 뭐라고 말해줄까요?
0: 이제 잠시 뒤에 깨어나면 기운이 완전히 회복되고 너무 행복해져서

0: 복비도 두 배로 내라고. 이 마법의 돌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소문내라고 말해두거라. 그리고 이 효과는 한 달 동안만 지속되니까 매월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도 말해주고 말이야.
1: 아주 좋네요. 그렇게 말할게요.
2: 자, 다녀 부인. 이제 제가 박수를 치면 당신은 아주 행복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지며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복비를 두 배로 내게 되고 이 마법의 돌 치료에 대해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기운은 딱 한 달 동안만 지속돼서
3: 세상에서 놀라운 신비의 돌이에요. 라이나, 여기 복비를 두 배로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잖아요. 빨리 가서 친구들한테도 이 마법의 돌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어요.
2: 어머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3: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어서 빨리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네요.
0: 근데 그 돌은 어디서 구한 거니?
2: 실은 산에 있는 계곡에서 주웠어요. 하도 맨질맨질하고 예쁘게 생겨서 챙겨왔었죠. 근데 이게 정말 마법의 돌은 아닌 거겠죠?
0: 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걸 진짜라고 믿고 이렇게 돈을 가져오는 걸 보면 마법은 마법인 셈이지.
4: 그 마법의 돌 때문에 저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기뻤죠. 또 아내랑 시바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죽은 자들과의 대화를 일러주면서 약의 재료인 허브와 향신료를 만들어 파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 즈음에 시바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 안으로 이사를 했죠. 수상한 사람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 또 군인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단골 고객들은 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동굴의 습기와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떤 사람들이 아내가 있는 동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선 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 번째 남자는 고통스러워 보였으며 세 번째 남자는 고민으로 덮여 있었죠. 그들은 어둠의 왕을 불러내어 인도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라이나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부들부들 떨었는데 지옥에서 온 또 다른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나는 그가 사단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방문했던 다음 날 라이나는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 숨어서 계속 울고 있었죠.
5: 라이나! 나야! 라엘! 좋은 소식이 있어! 라이나! 어머니가 가셨어!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돼! 문 좀 열어봐!
2: 라엘! 정말 당신 맞아요?
5: 라이나! 나야! 문 좀 열어봐!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울어?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불 안 피웠어? 자, 이쪽에 누워서 이거 좀 덮고 있어. 불 좀 피울게. 조금만 기다려.
2: 두 번 다시는,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죽은 자들 불러내는 연기는 안 할 거예요. 어젯밤에 이상한 남자들이 찾아와서 어둠의 왕을 불러내라고 난리였어요. 앞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4: 전 라이나를 진정시키고 절대로 아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다시 주술을

0: 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설득을 했고 아내는 다시 그 마법의 돌과 허브와 다른 약재료 등을 이용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아내가 죽은 자와 대화하는 연기를 하며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져서 눈이 풀리더니 순식간에 숨이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전 그만 비명을 질렀죠. 아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어린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 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살던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1: 아니, 당신들 대체 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2: 아니, 진짜 영적인 힘이 있기는 한 거예요?
0: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네. 분명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3: 예수님 오신다. 분명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0: 선생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어떨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이 풀리면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발작을 시작하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선생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4: 이 믿음 없는 백성들아, 대체 언제까지이냐? 내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 것이냐? 나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0: 그게 어려서부터였으니까 아주 오래된 셈입니다. 제발 하실 수 있으시면 어떻게든 좀 도와주십시오.
4: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0: 예,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4: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5: 어머, 너 죽었나 봐. 죽은 것 같아.
6: 안녕히 저 소리를 죽였어.
4: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0: 제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셈이죠.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자 제 마음 속에서는 모든 의심들이 거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6: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거지? 전에는 여러 번 성공했었잖아.
0: 아, 근데 왜 오늘은 실패한 거야? 어?
4: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자신의 힘이 아닌 은혜와 자비와 권능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탄마저도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종류의 악에서 떠나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악한 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악한 영이 우리 삶에 틈탈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평화와 평안과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0: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이며 저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승리하신 예수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홍성원, 장민혁, 김연아, 김하영,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안겨주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일을,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일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일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신을 버려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문을 열었는데요. 서로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서 감사한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막상 갚으려고 하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걸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럴듯한 걸 준비하려고 하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잔은 자기가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걸 그냥 들어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먼저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운 날에도 받은 것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빨간약의 하늘 소망,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Sam Ogg의 Beautiful People, 그리고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943번님께서 샬롬 내 선곡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러시면서 야간 배송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간 배송을 하면서 제 후배도 보니까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도 듣고 한다고 하는데 예, 이분도 그러신 것 같네요. 8858번님은 자기 전에 묵상을 위해 라디오를 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인데 그 묵상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잘 쓰여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베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영훈의 양의 노래, 빈들의 복을 받기를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비는 곧 인자하심, 인애로움, 또 은혜로움, 긍휼하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도 긍휼의 감정으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랑, 러브로 호칭되었습니다. 자비는 인애라는 단어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비와 인애, 은혜, 또 사랑이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장윤영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 두 곡 모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자비, 인애, 또 은혜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이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야, 이 찬양을 앞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테마가 있어서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듣고 싶은 찬양은 서머 스페셜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자비도 베풀고 선을 향하는 양손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러빔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비롭다. 자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보배와 같은 단어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 그 자비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심겨지고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베스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세계의 좁은 문을 지난 뒤 말하라는 것인데요.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무익한 말은 심판의 대상이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진영의 사랑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사랑한 그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진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팻 분의 Jesus is Lor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내 주를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지명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예수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이 중단된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남과 북, 이 민족의 비극이 3년여 동안의 전쟁이 멈췄던 날,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은 서로 남남처럼 각자 삶을 살아냈고, 대한민국은 10대, 이제는 7, 8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나 무기 개발에 열중하다 보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겠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할 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렇게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전쟁의 총성이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승리자라 외치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를 걷어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총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정보로 남북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통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몰래 듣고 계신 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밤 주님과 만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한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의 신앙 간증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함께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감행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한영입니까? 북한을 팔아 넘기겠답니까? 누가의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얼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 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탐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 때 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조카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장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그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식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 손 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 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고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0: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 기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제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내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시 뭐 쇠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저것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60개국에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조선협력의 성과를 협약이 아닌 실제 건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엔비디아가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합니다. 조선일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육성한 드론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무대에서 스승과 제자로 호흡을 맞추며 감동적인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중 무역 확대 영향으로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중앙은행 등을 해킹해 가상화폐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진 공습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전면전 당시 실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더 큰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도 즉시 작전에 합류할 수 있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지금은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원도 관련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지난 2월 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즉시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대상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은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총 관세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돼 있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관세 상한인 15%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계 교역 환경과 각국의 통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는 양국이 함께 미국에서 실제로 건조한 선박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이 생기면 상무부가 직접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생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한미조선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과 기관이 조선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 15건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실제 선박 건조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제조,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 즉 실제 기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협력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측은 공동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자와 학생 교류도 추진하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서울대 방문 이후 본격화됐고 엔비디아는 앞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인공지능 개발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협력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대는 로봇과 의료, 기계공학, 센서 등 다양한 연구 역량을 갖춘 종합대학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로봇과 첨단 제조, 의료기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한 드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월 대만에서 군사용 드론 3,260대를 약 700억 원에 구매했으며 그동안 주로 사용해온 중국산 대신 대만산을 선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소형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고 오는 2030년까지 월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만은 핵심 부품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 군사용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드론 완제품 수출도 빠르게 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대만산 군사용 드론을 구매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무기 중심의 방산에 강점을 가진 한국도 드론 분야의 자체 공급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서둘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그의 제자 임윤찬이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특별연주회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을 연주하며 정교한 호흡과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13살 때부터 손민수에게 지도를 받아왔고 손민수가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학교를 옮겨 계속 사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바흐의 칸타타를 앙코르곡으로 연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번 연주에는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공연으로 일본 출신 지휘자 세즈키 마사토가 모차르트와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지휘하며 교향악단의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이끌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교감하는 모습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다시 크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는 쌀 1kg이 북한 돈 4만 원에 거래됐으며 시리즈와 해산에서도 모두 4만 원을 웃돌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최근 2주 사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중 무역에서 기계 설비와 건설 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곡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중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도 증가해 시장 환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위안화 환율 상승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식용유와 밀가루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조선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해 국가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의 주동자는 정찰정보총국 산하 사이버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이과대학 출신 정보기술 인력들을 규합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 이체한 뒤 중국 브로커와 국경지역 조직을 통해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가정보국은 금융거래 과정의 이상 징후와 해외 접속 기록을 포착해 비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 평양의 한 은신처를 급습해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은 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를 동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며 정찰정보총국과 과학기술 분야 간부들 사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국은 금융기관 보안점검과 내부 감시를 강화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수원은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이 32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속초와 강릉, 동해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과 동해 26도, 속초 24도, 낮 최고기온은 동해 34도, 강릉 33도, 속초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구미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과 울진 25도, 구미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구미 35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만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5도, 삭주 24도, 강계 22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31도, 진남포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해주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함흥과 북청, 원산,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장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성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4820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전협정 길이었다라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생각하며

면서 기도합니다. 북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 될 그날을 꿈꿔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가운데 또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탈북 과정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큰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에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귀한 꽃씨를 전국에 뿌리며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들고는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한 소년이 울면서 빈 화분을 들고 왔죠. 아무리 물을 주고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았나 봐요. 라면서 말이죠.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이 소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년 전 내가 나누어준 꽃씨는 다 죽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상에 눈이 멀어 다들 거짓말을 했지만 끝까지 정직했던 이 소년이야말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귀한 꽃씨를 하나씩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꽃씨는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씨라고 하죠. 존재만으로도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처럼 소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화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지요.

0: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렛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렛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오셨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20년, 약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아 나는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야겠다. 한국행을 결단한 자매님이신데요. 그렇게 한국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근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0: 그래요?
1: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네.
1: 어떻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0: 처음에 하나님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저 외로이고 혼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우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빌었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래서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에 모르고 북한에서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 날 도와주세요. 이름에 빌었어요. 처음에는.
1: 신적 존재에게 네. 뭔가 기도를 네. 하셨군요.
0: 그 가정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네. 힘드니까 남편도 그 환자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 힘들 때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 모르고 그래서 빌었죠.
1: 네.
0: 아, 빌다가 그다음에 그 저희 친구를 통해서 아 이런 그 그 한국에 있는 목회자님인데 이런 설교를 잘하신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1: 오.
0: 아, 님 믿지는 못해도 처음에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떻게 들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이런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거 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 그냥. 휴대폰으로.
0: 예, 휴대폰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나. 처음에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 말이 맞다 아 저것이 그 이때까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0: 그다음에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뭐인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 이 말씀 맞는데 내 생활하고 비춰볼 때면 이 말씀이 맞는데 이를 맞는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아, 이것도 또 아닌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0: 조금 네. 믿는다기보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1: 그때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설교했던.
0: 아, 그때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나 우리 그러니까 나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룻기. 예, 룻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룻기도 그 이방민이 아니에요. 그 네. 예, 그 이방민 그
1: 며느리?
0: 예, 며느리가 네. 예, 시엄마가 같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1: 맞아요.
0: 예, 예, 그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남편하고 그 남편도 다 죽지 않아요. 자식들도
1: 맞아요.
0: 죽고. 예. 그래서 죽고 그다음에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너네 며느리 보고 너네 그 너 갈 길을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을 가겠다. 뭐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나 이 루키가 시험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같이 이거 어머니 고향을 가겠다. 어머니가 같이 그 고향을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을 본가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루키가 돌아간 가고 네. 예, 자기 시험을과 같이 오잖아요. 예, 그걸 제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북한 탈북자들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 타고 와갖고서 이렇게 네. 남편들을 잃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같이 나는 시어머니를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가 같이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꼬까지 모시겠다. 뭐 루키가 아 그런 마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게가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 주마다 시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나가서 보리 이삭도 죽고 예, 그래서 그 보아스도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1: 네.
0: 예, 그런 거 제가 그게가 제일 인상에 남고 아. 거기서 아 저도 아 우리도 같은 탈북자이고 같은 이방민인데 이렇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감동됨에 한번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한번 믿어는 봐야 되겠다.
1: 사실 처음에 그렇게
0: 시작했어요.
1: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교육을 여러 받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미국 선교사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오셨을까요?
0: 저는 뭐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종교라는 거는 들어도 못 봤어요. 들어도 네. 못 보고 그 들어 못 보다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종교가 오직 그저 뭐 김일성 주체 사상 뭐 그거밖에 모르죠.
1: 네. 예, 예.
0: 지금도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 너무나도 공부해서 그걸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나 중국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1: 네.
0: 예, 좀 그 뭐 쉽진 않았지만은 한 몇 년을 이렇게 혼자서 이래 있으니까 마음이 좀 외로운 감도 있고 아 그래갖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1: 아
0: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친구가 이렇게 목회자님을 소개해 주니까 그 목회자님도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후원도 네. 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쳐갖고 네. 그 때가 제가 막 힘들어서 진짜 다리가 다쳤으니까 불구가 되는 줄 알고 몹시 그 가슴 아파하고 진짜 밤잠 뭐 이러고 돈 듣고 수술은 당장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할 때 그래도 이 목회자님이 후원해 준 거예요.
1: 아.
0: 거기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보답은 못해도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그 감사합니다 이 말 다섯 마디 하고 싶어갖고 찾았어요. 아,
1: 한국에 오셔서
0: 네 찾았어요.
1: 식빵으로 찾아보시다가 네. 찾으신 거죠.
0: 네, 저는 뭐 그래도 잊지 않고 저리 그 몇 년이 진짜 몇 년이 세월이 그러니까 저 아들이가 다친 지 오전 한 9년 정도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잊지 않고 저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감동해하는 거예요. 아 자기도 다 깜빡 다 잊어버렸는데 크지 않은 돈 진짜 그 아 그때 당시를 하면 뭐 아 그게가 크진 않다. 아, 그렇지만은, 아, 내가 그걸

0: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니까 자기들 다 잊어버리고, 뭐, 그 이름 속자들 다 잊어버리고
1: 네.
0: 그랬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 친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후원도 해주시면서 아들과의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중국에서의 그런 여정들을 보내시고 이곳까지 지금 정착해 오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어졌던 분, 그리고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또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자매님이 계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이 방송을 빌어서 전할 수가 있을까요?
0: 제가 그 처음에 그 거기서 그 성도 생활을 할 때는 진짜 그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그다음에
1: 네.
0: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일 때는 진짜 그 집도 바로 없어서 거기서 이런 식당 그런 곳에서 이 조그만 구석진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1: 네.
0: 찬양도 부리고 진짜 가만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나 겨우 이렇게 하나님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아 그것이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는 언제면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도 부르고 마음 놓고 성경책도 읽고 아
1: 네.
0: 그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 실현됐다고 봐야죠. 저의 꿈이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 자유롭고
1: 네.
0: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에, 자기 생각이 나는 것, 제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는 것,
1: 네.
0: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성도님들도 꿈도 다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에, 그분들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공안들이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더 임하여서 그 중국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1: 아멘.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0: 좋겠다고.
1: 밖에 만날 수 없는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인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복음 통일 그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아, 저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가시는 중에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또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전에 함께 했던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소망과도 같이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요일 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그 선한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화 챔버콰이어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0: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0: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2: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3: 어.
2: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0: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1: 네, 그 납땜했죠. 네. 동나투로 이렇게 되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게끔 이렇게.
0: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네.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네.
0: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맞죠.
0: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0: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1: 네.
0: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1: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네. 믿죠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1: 네.
0: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1: 네.
0: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네.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1: 네.
0: 그런 소망을 갖고

0: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아,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0: 아.
1: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1: 네.
0: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1: 네.
0: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네.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0: 네.
1: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용도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실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사람의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

0: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네.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1: 아.
0: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양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시절 고무장갑이 뚫어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 딩동하면서 벨소리가 나며 소포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고무장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구분하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래 지어져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중 성도님 중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옮기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가급적이면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어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교회를 짓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바꾸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앞에 있는 것에 함몰되기보다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주님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바꾸어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거나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거나 나에게 혹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지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의심,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범죄함,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 같은 경우도 21일 동안 기도응답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해 가는 것이요. 스스로 배워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야 비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땀과 눈물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의학서적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기술은 계속 연마하고 개발해 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시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1시간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실행해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해

0: 기술이 고도로 성장해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즉각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지만 우리 발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 가진 자의 횡포로 말미암아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상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0: 웃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오니 내가 평안히 누우며 자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피난처는 필요합니다. 독재자 아래에서 고생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나 남한의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피난처는 뭘까요? 그 피난처는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요? 성도라면 그 대답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처벌만 있을까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첫째, 기업으로 주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 새 성읍을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둘째, 그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누게 하셨고 각 구역마다 하나씩 구별된 성읍 하나씩 두게 하셨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눈 후 성읍을 배치해야 성읍이 지리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후에 요단 동편에도 똑같은 원리로 세 개의 도피성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세 개, 후에 요단 동편에 세 개까지 마련하게 하셨죠. 셋째, 그 성읍으로 가는 길을 닦아 편안히 그 성읍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구별되고 예비된 길로 예비된 성으로 도피할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살인자조차도 새로 닦은 길로 빨리 달려올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자에게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과 부지 중에 한 살인이 고의적으로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판단하실 때 악한 의도가 있었는가, 그래서 자신의 복수심과 살인 본능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를 보십니다. 반대로 사람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어도 그런 의도가 없었던 단순한 실수였는지도 살피십니다. 둘째, 사람은 개인의 복수심에 따라 불의한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그 사람은 실수였는데 나는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더 못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또 다른 되갚음의 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가나안은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되고 말 겁니다. 셋째, 단순한 실수였는데 왜 숨어야 할까요? 실수였으면 그냥 편안히 살아가게 두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공의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계획된 것이었든 실수였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그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사실관계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 복수심을 끌어오르게 해서 젖과 꿀이 흘러야 할 가나안을 분노와 살기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는 건 지극히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넓혀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의인이어서 땅을 맹세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의의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600년도 더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도피성을 마련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0: 같이 죽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죽인 죄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게 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살인자를 죽일 때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야 복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본능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로 우리의 죄를 다 옮겨놓으셨습니다. 그 죄를 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김도 없이 죄를 진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제거할 죄를 반드시 제거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도 공의도 모두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도피처가 되어주시려고 죽어주신 우리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제거할 죄는 반드시 제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실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남한 땅의 모든 탐욕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실 날도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나의 죄를 옮겨놓으시고 아들을 저주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 아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닮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서 죄를 향한 욕심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의 우상들이 모두 무너질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통합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광야로 함께 들어가시는 주의 사랑을 알고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광야가 멸망이 아닌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 말소리가 무엇이었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염려와 원망의 소리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원망을 쏟아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어제 본문 25절에서 그 땅이 좋더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좋더라 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순종한 만큼 밟은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39절이에요. 어른들이 사로잡히리라 하며 걱정하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세요. 홍해의 기적을 다 보고도 원망한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힘없고 연약하고 몰라서 죄 지은 자들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조차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충동으로 모세가 므리바에서 망령되이 반석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 백성이 얼마나 지도자의 수준을 끌어내리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신 뒤 40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고 명하셨지요. 사형 선고처럼 들리지만 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애통한 처방이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으려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자녀 문제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기에 광야는 멸망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최근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은 없습니까? 내 죄 때문에 허락하신 현재의 광야 생활을 억울해합니까? 훈련으로 달게 받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둘째, 내 힘과 혈기로 경솔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징계의 말씀을 듣자 백성은 뒤늦게 후회하며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회개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광야로 가기 싫은 영적 교만이자 또 다른 불순종이었지요. 여러분, 똑같은 일도 때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한 박자 늦게 하는 사람은 통곡할 일밖에 없지요. 열심히 하기는 해도 정작 순종할 부분과 타이밍을 못 보니 밤낮 당하고 서러워 울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41절에 보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42절에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며 막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이토록 큰 차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에서도 보호받고 대단한 적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라고 하지요.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실 때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마저 내 열심과 혈기로 무마하려 들곤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며 가족과 공동체가 뜯어말려도 내 직분과 스펙이라는 무기를 들고 세상이라는 산지로 뛰어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 결국 호르마까지 내쫓깁니다. 그제야 45절에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그 눈물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회개가 아니라 곤궁해진 환경이 서러워 흘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내 열심과 조바심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은 내 뜻대로 안 되어 흘리는 눈물인가요? 죄를 애통해야 하는 눈물인가요? 자기 열심으로 교제를 위해 애쓰며 낙심하고 생색냈지만 이제는 거룩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가는 교제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지만 부모님은 자주 싸우고 동생을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제 속에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가득했지요. 아버지의 진급 누락 사건으로 큐티하는 공동체를 만나 청소년 시기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제 삶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지요. 하지만 가족은 금세 회복되지 않았고 동생의 오랜 방황으로 여러 해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은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어 가족 우상이 깨어졌지요. 저는 올해 만 영세 반을 맡아 봉사하고 있어요. 엄마의 때를 보내본 적 없는 제가 아기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 두렵고 나는 언제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게 될지 몰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들어요. 소그룹 리더로 오래도록 섬겨왔지만 교제가 힘들어 낙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꼭 저와 닮았어요. 저도 성품과 열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제를 위해 애썼지만 잘 안 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거든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는 거룩을 목적으로 두는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으로 믿으며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신교제와 신결혼의 기업을 얻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 간증을 기억하며 낙심과 생색의 말을 그치겠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제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불순종으로 광야의 시간이 선고되었다 해도 억울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죄만 보며 내 삶의 결론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광야는

0: 오히려 내 악한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멸망이 아닌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갈렙이 순종한 만큼 그 밟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듯 오늘도 잠잠히 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허락하신 광야의 훈련임에도 달게 받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늘 도망치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열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다가 무참히 패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멈추라 하실 때 잘 멈추기를 원합니다. 곤궁한 환경이 서러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결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조바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질서와 말씀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신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적, 육적 후사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지요. 또 약속뿐만 아니라 어디에 잘 두고서 그것을 찾느라고 애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망증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분은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모해놓고 나서도 내가 왜 이 메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명석한 머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중현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미 선택하셨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명절을 쓴 토조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원을 직접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저절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토조 목사님은 오 형제여,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에 토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반응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반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와 사랑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없이 살 수 없네, 바리톤 김병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요.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 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칠칠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추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질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레 대왕이 통치 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러므로서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와서 당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지요.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지요.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진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해서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그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래서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 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십조 십일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십일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핏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십일조. 어머니는 묵묵히 십일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십일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고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

0: 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1874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생후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6주밖에 안 됐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원한 목수자 기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곡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의학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지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심히 위축되고 정치적 영향으로 분열되며 선교마저 축소되어가는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7월 2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 기세를 부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한국이 이 정도면 저 사막은 도대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늘 하나 없이 끝없이 펼쳐진 그 모래밭, 그리고 머리 위에서 사정없이 내리쬐는 태양빛, 상상만으로도 기력이 빠지는 풍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 힘든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동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낙타죠. 낙타. 우리는 보통 이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에서 잘 버티는 비결이 이 혹에, 낙타 혹에 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진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자기 몸의 밸런스, 이 규칙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밸런스를 가장 잘 조절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혹 속에는 아시겠지만 물이 아닌 지방이 들어있고요.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지방이 분해될 때 놀랍게도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낙타의 코 속에는 천연 제습기가 들어있어서 숨을 내쉴 때 나가는 수증기마저 다시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더위가 맹렬해지면 땀을 흘려서 수분을 뺏기는 대신에 그냥 자신의 체온을 41도까지 올려서 외부의 열기에 맞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생체 시스템입니다. 낙타는 사막을 불평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이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사막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똑같은 뭐 폭염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 낙타의 생존법과 좀 닮아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영적인 이 밸런스, 이 보통의 걸음을 유지하는 인내라는 표현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헐떡대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밸런스를 유지하는 인내의 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도요,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야,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한 완급 조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요, 묵묵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이 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짱짱 성경 암송 오늘 서머 스페셜 조금 더 일찍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올댓 팀이 찬양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인내의 걸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보통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름 휴가의 기간이에요. 지금 휴가를 맞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휴가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마저도 휴가를 가버리는 것이 아닌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극동방송을 이 아침에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밸런스 조절이 잘 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 우리 조재희님, 박숙희님, 황건탁, 거들손, 김화옥, 주승철, 아이디, 오기, 한복춘, 장미희, 곽민성, 그리고 김정숙, 오세훈, 박지혜, 씽, 407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남다르신 분들이 참 아주 이 조절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링크 주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면 우리 지부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데요. 5703님 영국에 있는 우리 딸이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아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사막의 낙타를 생각하며 이 더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사하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3239님 저의 내부 시스템이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방송을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거지 자체가 벌써 다르다. 네, 다르다. 대단하십니다. 6433님 어제 하루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는데 오늘이란 하루가 다시 나에게 왔다는 게 느껴졌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짱짱

성경 암송 우리 잠시 후에 조금은 일찍 암송할 예정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터치를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오늘 영상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가 만든 찬양이죠. 용기의 노래. 오늘 낙타처럼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함께하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너무나 행복한데요. 오늘 행복한 PD님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지금 우리 예정 PD님.

0: 시작했는데 네. 먼저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많이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예.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신광인 집사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1: 네, 김미선님도
0: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 감사. 우리 맹령이 배종주 그리고 남성 이정희 큐티 뽀딱 리얼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1: 큐티 뽀딱 리얼님.
0: 이야,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고요. 또 오프닝 네. 말씀은 샵 1069번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수현피디님. 네. 오늘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또 영상 찬양도 그렇고
1: 네.
0: 우리 이 사모님의 또 얼굴을 보면서 암송하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게 그냥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은혜롭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좋아요. 우리 네. 말씀 심는 교회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우리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사모님 반갑습니다. 아니 네, 여름 반갑습니다. 여름 사역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사모님.
2: 아 오늘 실은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예. 전국 교육자 협회라고 있더라고요. 오. 선생님들이시죠. 육자 협회 학예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또 제가 스피커로 서게 되었습니다.
0: 이야~
2: 방송 끝나는데 미안 달려가야 됩니다.
0: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2: 네네 맞습니다.
0: 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저희가 이제
1: 보내드려야 되는. 아,
0: 그러나 오늘 네. 여기가 또 하여튼 우리 극동 방송 가족들이 전국에서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면 좋을까요?
2: 네, 우리 서머 스페셜을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찬양할 수 있는 말씀들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1: 와, 네.
2: 오늘 시편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읊조려 볼게요.
0: 예.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0: 이야. 이게 정말 그 찬양 뮤지컬 대사 같은.
1: 그러니까요. 너희여.
0: 네? 이야. 이게 지금 네.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정말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암송하시고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수현 PD님 따라만 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따라만 하면 되죠. 따라만 하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1: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0: 오늘 처음 오셨는데
1: 네.
0: 따라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1: 네,
0: 마시고
1: 네.
0: 용기 있게 여러분.
1: 용기 있게.
0: 아 좋아요. 자 있는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사모님?
2: 네, 우리 더운 여름이지만 더욱더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두 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0: 네.
2: 그리고 연이어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시편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 우리 방송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0: 네.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문희수님 지금 출근길 차 안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1: 오.
0: 잘하셨어요.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시작.
3: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3: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여호와를 송축하라.
0: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세 번입니다. 시작.
3: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0: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잘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서정희님, 박기성님, 이미선님, 찬희님 잘하고 계세요. 우리 김주연님도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백의진 사모님과 함께 짱짱 성경 암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아멘. 네,
2: 야, 와.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시편 103편 22절 말씀. 이 폭염이고 무더위에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사모님,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고 싶으세요?
1: 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또 지금 휴양지에 계시는 분들은 산길도 바다도 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들을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인 것 같아요.
2: 아멘.
1: 이번
2: 아멘.
1: 여름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아멘. 혹시 이 방송을 휴가지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 뭐 내가 휴가까지 왔는데 말씀 뭐 그냥 오늘 뭐 타는구나. 아니, 여러분 근데 오늘 휴가지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는 분들이라면 이게 영적인 밸런스가 대단한 분들이 것이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오늘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휴가의 장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정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 아멘.
2: 오늘 마지막 암송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사모님?
1: 네, 우리 큰 소리로 103절 22절 시편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작.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아멘.
2: 지금까지 우리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고요. 사모님, 오늘 사모님께서 또 말씀 선포하시고 강의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3: 아멘, 아멘.
1: 아멘.
2: 와, 오늘 가서 또 오늘 이 극동방송 가족들에서 이제 누가 오셨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2: 사모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주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자, 수현 PD님.
3: 네.
2: 오늘 이 말씀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3: 네, 맞습니다.
2: 자, 여러분 저희는 실제적인 시간이죠. 여러분 따라하시고
3: 네.
2: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들을 유튜브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요.
3: 네.
2: 그리고 외울 수 있겠다 하신 분들은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외웠어요라고

0: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찬양 후에 잠시 후에 우리 또 애청자 한 분 여러분의 일상으로 실제 보이는 라디오로 얼굴도 뵙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송축해 내 영혼 이 시간 찬양 같이 하시죠.

0: 내 영혼 오늘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아멘.
0: 유튜브 댓글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1: 맞습니다.
0: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잖아요. 오, 보이십니까? 네.
1: 어떤 기도
0: 우리 최수영님이
1: 네네네
0: 그쵸?
1: 맞아요.
0: 남동생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1: 남동생 분께서 지금 항암 3차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요. 길이신데요. 목포에서 화순 전대병원 이동하는데 따라했습니다. 오늘은 더 은혜롭습니다.
0: 라고 했더니 밑에 댓글에 네. 기도할게요. 수영님 힘내세요라고 하시면서 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여러분,
0: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유튜브의 댓글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더 따뜻해지면 좋겠고
1: 맞아요.
0: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셨죠?
1: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니까요.
0: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 한 분을 연결하기 전에
1: 네.
0: 저희가 영상

0: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어떤 영상이죠?
0: 우리 지난주에 네. 우리 강찬 목사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셨을 때
1: 맞아요.
0: 직접 본인이 드론으로 그 촬영한 영상인데요.
1: 네.
0: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찬양과 함께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시원함을 느끼시라고
1: 맞아요.
0: 지금 영상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짱짱 성경 암송 실제 암송하실 우리 애청자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5초 뒤에 영상 들어갑니다. 5, 4, 3, 2, 1. 와우.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정말 서머 스페셜 다 왔죠?
1: 네, 네. 시원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0: 아, 정말,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가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1: 안 가보셨다는
0: 거. 그 은사가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가본 것 같은.
1: 가본 것 같지.
0: 그 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1: 아우, 좋습니다. 아우, 좋네요. 좋은 은사인데요.
0: 남이 찍은 건데 내가 찍은 것처럼. 남의 영상인데 네. 내 영상처럼 지금 아. 다 허락 맞고 제가
1: 좋아하실 겁니다.
0: 것은. 예, 우리 강찬 네. 목사님 대단하시고
1: 맞아요.
0: 아 근데 보면서 야, 전 나이아가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근데 야, 참 좋다.
1: 네 맞아요.
0: 그 시원한 폭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알 수가 있고요.
1: 맞습니다.
0: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눈앞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장엄한 광경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1: 네.
0: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극동방송을 들으며 그 장엄하고 장엄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런 한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죠 수현 PD님?
1: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이미선님, 류예숙, 김덕호, 박기성, 김선희, 전순자 그리고 진우나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 네, 잘 오셨습니다.
0: 자, 지금요.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우와.
0: 우와. 박수.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광주 해성교회 를 섬기고 있는 전진영 권사라고 합니다.
0: 와, 전권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우리 혜성교회를 섬기시는데
1: 네.
0: 혜성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2: 아, 저희 혜성교회는 지금 3대째 장형기 목사님이 신호하고 계시는데
0: 예, 예.
2: 목사님이 너무 열정과 패기로 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

0: 사랑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정말
1: 와.
0: 사랑이 많은 혜성교회입니다.
2: 우와. 그 혜성교회에 전진영 권사님이 계시네요.
1: 그렇습니다.
2: 와, 오늘.
1: 미소가 너무 아침 햇살 같은.
2: 새가족부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환한 미소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2: 정 권사님, 새가족부를 맡고 계십니까?
0: 아니요, 저는 중고등부
2: 아, 그렇군요.
0: 교사입니다.
1: 잘못 찍으셨네. 네.
2: 아니, 그 극동방송은 언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0: 2012년에 제가
2: 예.
0: 3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1: 네.
0: 이제 육아휴직 중에 광주 극동방송을 개국하고 시범 방송으로 24시간 찬양이
2: 아,
0: 나왔거든요.
2: 그때.
1: 오.
0: 네,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1: 개국 멤버신데요, 그러면?
2: 개국
1: 네.
2: 멤버시네요. 중요한 거는 수현 PD님 오늘
1: 네.
2: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0: 아, 네.
2: 지금 거의 그 얼굴만 뵈면은 거의 한 6시간 정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된 모습도 보이시고요. 자,
1: 맞아요.
2: 오늘 해성교회, 광주 해성교회를 대표해서 자, 우리 전진영 권사님이 출연해 주셨고
1: 네.
2: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 시작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0: 여호와의 지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아멘.
2: 아멘.
1: 아멘. 완벽합니다.
2: 잘하시고.
1: 네.
2: 야, 아니 권사님, 제가 보니까 지금 개국 뭐 광주 극동방송을 이제 개국 때부터 들으셨고
1: 네,
2: 또
1: 맞아요.
2: 극동방송을 꾸준히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뭐 여러 이제 은혜의 순간이 있을 텐데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이 있었다면요?
0: 제가 이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2: 예.
0: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가지고 한 4개월 누워 있었거든요.
1: 네.
0: 올해 4월 21일이 광주 극동방송 70주년 개국 라디오 전도대회를 했어요.
2: 우리 호남권 전도대.
1: 맞아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라고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2부를 저녁에 신랑하고 같이 듣는데 이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 마음속에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1: 몸이 너무
2: 그렇지.
0: 네. 그래서 그랬던 중인데 그 라디오를 이제 신랑이랑 같이 라디오 전도대 실시간 유튜브 방송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광주 극동방송? 광주
2: 호남권.
0: 전남
2: 네,
0: 극동방송
2: 맞아요.
1: 네.
0: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곡은 찬양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곡이 예수 나를
2: 맞아, 그 찬양
0: 오라네
2: 있었어요.
0: 예수 나를 오라네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제 마음에 진영아 이제 나에게 나아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누워 있어서 한 4, 5개월을 교회를 못 나간 예배를 못 나갔는데
1: 네.
0: 그주 주일부터 예배를 나갔어요.
1: 아유.
2: 야.
1: 그게 딱 주님이 주신
2: 이게 지금 현장에
1: 음성으로.
2: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유튜브 링크를 아픈 가운데서 받으셨는데
1: 맞아요.
2: 그날 주님의 음성이 그 호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서 전해진 거네요, 권사님.
0: 네, 맞아요.
2: 와.
1: 저도
0: 근데
1: 눈물 날
0: 제가
1: 것 같아요.
0: 1부도 들었거든요.
2: 예.
0: 네, 1부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잘한다. 어린이 합창단
2: 잘한다,
0: 노래
2: 그때는.
0: 많이 했다. 네, 근데 2부는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신랑이 2부 때 듣는 거는 또 틀리다고 들어보자
2: 이야, 두 번을 들으신 거야?
1: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대단하신데요.
2: 남편이 역시 다르지. 아니, 그래서
1: 네,
2: 정말
1: 다르신데요.
2: 그 찬양을 하고 펑펑 울면서 아마 은혜 받으시면서 근데 그때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다는 게이 자체가 좀 기적인데요?
1: 맞아요.
0: 네.
1: 들은 즉시 순종한 그런 거잖아요. 네.
2: 그러면 지금 그 뒤로 교회를 쭉 나가고 계세요?
0: 네.

0: 그 뒤로 건강 회복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쁘고.
1: 할렐루야.
2: 할렐루야.
1: 네.
2: 오늘 제가요, 우리 집사님, 아니 권사님 인터뷰 뒤에 권사님이 들으셨던 그 찬양, 지금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인데
1: 네.
2: 지금 우리 인터뷰하면서 이
1: 네.
2: 찬양이 흐를 거예요.
1: 좋습니다.
2: 와,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1: 네.
2: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우리 박기선 님도 눈물을 흘리시네요.
1: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된. 네. 아유.
2: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1: 네.
2: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 전진영 권사님을 또 부르셨던 것처럼
1: 맞습니다.
2: 여러분의 아침에 아마 이렇게, 아마 이 찬양이죠, 권사님?
0: 네, 맞아요.
2: 오늘 권사님 혹시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회복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1: 네.
2: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전진영 권사님을 위해 만약에 기도해 드린다면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0: 저희가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이대 목사님이셨던 성상 목사님 사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드려보라고 이제 권면해 주셨거든요.
1: 네.
0: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드렸는데 중간에 여러 사정에서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야, 지금 자녀는 몇 학년이에요?
0: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2: 이야, 이제 뭔가 가정 예배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백은실 사모님께 좀
0: 네네.
1: 그래도 좋겠어요.
2: 오늘 또 프로그램이 만큼
1: 네.
2: 오늘이 말씀 또 암송도 잘 해주셨고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거고요. 또 제가 볼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강하게 감동이 오네요, 권사님.
1: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2: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대답은 듣지 않고.
2: 네.
1: 네.
2: 그런데 권사님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인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아마 댓글로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고
1: 네,
2: 마지막
1: 맞습니다.
2: 한 말씀 뭐 남편한테도 좋고요. 제가 볼때 남편에게 한 말씀 해야 되겠다.
1: 그러니까.
2: 아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1: 맞아요.
2: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0: 사랑하는 여보,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헌신해줘서 여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요.
1: 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0: 극동방송 너무 애청자인데 이 방송이 북한 땅까지 가고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파 선교사로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2: 아이코, 우리
1: 와.
2: 전재정 권사님, 오늘 권사님께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셨던 오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이 찬양을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서
1: 네.
2: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순서를 맺고요. 내일 수요일 또 보이는 라디오 아마 내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특집이 될것 같은데요.
1: 와, 네.
2: 이번에 8월 15일 날요, 권사님.
0: 네.
2: 8월 13일, 14일.
1: 네.
2: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우리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모여 나라사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제가 초청하고 싶고 여건이 되시면 꼭 오셔서 또 함께 그 귀한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좋았고요.
1: 맞습니다.
2: 늘 행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수연PD님.
1: 네.
0: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1: 좋습니다.
0: 오늘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한 영혼을 살렸던 찬양이에요.
1: 맞아요.
0: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귀한 찬양,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할 텐데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연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또 오영훈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외국은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서 2001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남아공 등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죠. 미국의 경우 200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을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등 모든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남는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글인데요. 어느 골목길에서 만난 여자의 하나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어린아이 예쁘구나 생각했더니 방긋 웃는다. 귀엽구나 말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이 이와 다르지 않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먼저 웃은 겁니다. 무뚝뚝하게 찡그리고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아이가 웃어줄 까닭이 없잖아요. 꽃이 왜 나를 보고 웃을까요? 꽃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었기 때문에 꽃이 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눈이 밖으로 달려서인지 늘 타인을 먼저 바라보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표정은 저럴까? 행동은 왜 늘 저 모양일까? 하지만 나태주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는데요. 타인이 나에게 다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다정함을 건넬 줄 아는 지혜가 그 사람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도 먼저 웃어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하는 멋진 하루이길 소망하면서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옹기장의 예수 사랑하심은 이어서 레인보우 브릿지의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라는 두 곡의 찬양으로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동기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상하다? 참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불편해하면 그 사람도 불편해하고 있을 거야. 너무 공감되죠. 그래요, 다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혹여나 싫어하는 마음이 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사랑의 연료를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 이야기까지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19세기 미국 남부의 전도자 찰스 프라이스 존스 목사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영혼을 울리는 찬양과 설교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신앙적 소신과 성결 운동으로 인해 교단에서 오해를 받고 끝내 쫓겨나다시피 했으며 인종차별과 신앙적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초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주님을 위해 일했음에도 돌아온 것이 오해와 억압뿐이었던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친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찬 감옥 바닥에서 존스 목사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유일한 친구가 계신다.
1: 존스 목사는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깊은 골짜기, 거친 가시밭 사이에서도 묵묵히 맑고 단 향기를 내뿜는 백합화. 존스 목사는 핍박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잃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적어내려갔습니다. 이 깊은 고백의 날개를 달아준 멜로디는 영국의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프라이는 전직 건물 도장공이자 구세군 브라스밴드에서 활동하던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만든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운 멜로디에 존스 목사의 가사가 더해지면서 이 찬송은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영원한 고백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새 찬송가 88장 함께 나눴는데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되시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은 나의 잘남과 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하고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귀신 들린 여종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식일을 맞아 빌립보 강가에 기도하는 곳을 갔다가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흐르는 물가에 손과 발을 씻는 여인들의 무리를 확인하고 사도 바울은 아 저기가 바로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자 바울은 이 여인에게 곧바로 빌립보 강가에서 세례를 줍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주파해서 도착해서 바로 다음 날 안식일을 맞아 기도하는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유럽 최초의 회심자를 얻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 그리고 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와 우리가 드디어 유럽 최초의 열매를 얻었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루디아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우리도 세례받겠다. 그래서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것도 감격스러운데 세례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자 루디아가 붙잡습니다. 저기요 혹시 어디서 머무십니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다 보면 거기 조그마한 여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거기다가 짐을 풀었지. 그러지 마시고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이 유럽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데 위험하실 겁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보호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누추하고 바퀴벌레 나오던 집에서 집을 다시 다 싸가지고 루디아가 마련해준 한 방에 들어가니 허브 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렇게 짐을 풀고 아주 꿀맛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다시 안식일이 되었겠죠. 안식일이 되면 관례를 따라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자꾸 기도하는 곳으로 가냐? 회당이 아니라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바로 물가가 흐르는 강가 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강가에 또다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과 일행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귀신 들린 요정이었어요. 벌써 오싹해지죠. 예. 자, 바울이 언제 이 요정을 만났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안 갔으면 만날 일도 없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으면 그 귀신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려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구라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 고쳐야지 하고 나선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날 어딜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잡아뜨리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키는지. 삼촌 조카가 조카 마귀에게, 아니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살목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저런 걸 봐요. 책을 펼치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얘기,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신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형 박물관에서 책들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신앙서적 책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 신사의 마음속에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볼 때 계속 책을 읽게 둬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귀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막을까요? 시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무슨 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 밥 먹고 봐, 밥 먹고. 배고프잖아.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능수능란한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요. 기도도 해요. 다만 언제 해요?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다음에 하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하자. 바울이 만난 이 요정,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요정. 오늘날에도 그런 무당이 있나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무당이에요. 그걸 우리가 강신무라고 해요. 이게 무당이 귀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을 모셔요. 그래서 그 무당들은 귀신이, 섬기는 귀신이 다 달라요. 이 요정은 어떤 귀신을 받아들였냐면 점치는 귀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당이 있고요. 또 다른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이라고 들어봤어요? 학습무당. 이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무속의 기술을 배운 거예요. 무당이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혀서 활동하는 무당을 학습무당이라고 해요.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요정은 누구한테 배워서 점을 치는 흉내를 내는 요정이 아닙니다. 이 요정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 요정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귀신인가? 성경에서는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푸뉴마 파이토나, 파이톤의 영이란 뜻입니다.

0: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악한 영을 가리킬 때 데몬이라고 하거든요. 데몬. 이 데몬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복음서에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도 다이모니온이라고 쓸 것 같은데 다이모니온이라고 쓰지 않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똑같은 귀신인데 푸뉴마 파이토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뭔가를 기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 복음을 썼죠. 누가가 쓴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전부 다 다이모니온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할 때 이 귀신은 누가가 다이모니온으로 쓰지 않고 푸뉴마, 영이란 뜻이고 파이토나, 파이톤.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파이톤, 뱀을 말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 뱀신, 이게 파이톤이에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죠. 그래서 로마 신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여종이 등장을 했는데 이 여종이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데 아주 신기방기, 너무너무 신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여종 안에 들어간 귀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푸뉴마 파이톤, 뱀신의 영이 이 여종의 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푸뉴마 파이톤을 우리는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일반적인 평이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파이톤의 영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해주는 뱀신의 영이 이 여종 안에 들어갔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원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이 파이톤의 영,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빌립보 강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면서 막 뭐라 뭐라 해요. 이 여종이 혼자서. 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1: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0: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1: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0: 내용 좋아요, 안 좋아요? 16절에 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라는 정보를 빼고 17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온 거다. 내용만 보면 이것이 파이톤의 영, 뱀신의 영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근데 이게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도 그래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자,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1: 거룩한 자인이다.
0: 여러분, 앞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인포메이션을 지우고 내용만 보자고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보다 훨씬 이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먼저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이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1: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0: 앞에 이 말을 귀신이 했다라는 얘기를 싹 빼고 내용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얘기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전하러 오셨군요. 자,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아, 저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말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패스 하시면 됩니다. 아, 나 저 말씀 못 알아듣겠어. 그럼 주무시면 돼요. 그냥 눈 감고. 좀 어려운 얘기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딱 거기까지. 알아요. 딱 거기까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이 뭐 했다고요? 믿어요.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그래서 떠느니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격렬을 일으키잖아요. 막 꼬꾸라지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귀신은 믿고 떠드니라. 믿고 떠느니라.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고 우리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과 귀신이 믿는 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믿어요. 근데 그 다음 뭐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귀신은 순종이 없습니다. 믿고 떠는 것까지만 해요. 그리고 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은 거역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면 그 말씀에 최대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귀신에게는 없습니다. 귀신도 믿고 나도 믿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귀신은 믿고 두려워하긴 하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알지만 귀신도 믿으니까 그럼 귀신도 구원 받겠네. No. 귀신은 믿기는 하지만 딱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까지만.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하지만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고,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귀신의 믿음인 거죠. 누룩은 누룩인데 죽은 누룩이에요. 아무리 반죽된 밀가루에 넣어도 부풀릴 힘이 없어요. 씨는 씨인데 죽은 씨예요. 아무리 땅에 심고 물을 줘도 자라질 않아요. 밀은 밀인데 죽은 밀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음식이 될 수 없는 밀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좀비를 봅니다. 좀비를 보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0: 사람처럼 걷습니다. 사람처럼 뛰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좀비를 보면 뭐 말도 하더만요. 어떤 뭐 좀비 영화는 말도 해요. 어쩌면 이 좀비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앞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좀비는 앞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비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비의 심장은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비에게 심장은 있어요. 심장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뛰질 않아요. 심장이 뛰질 않아요. 심장이라는 모양은 있으나 새까맣게 죽은 심장입니다. 사람이 움직인다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심장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행함이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여종도 마찬가지. 바울이 누구지를 딱 알아봐요. 이 사람은 빌립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유럽 여행 온 배낭 여행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지만 귀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 안에 여종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1: 즉시 나오니라.
0: 자, 바울은 어떻게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어딜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일이 없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마귀의 회방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기에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나. 뭔 말인지.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바로 느낍니다. 5분도 안 돼서 느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저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시험 든 적은 없으세요? 온 마음으로 오늘 찬양해야지 했는데 앞사람 때문에 혹은 누군가 때문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 적은요.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아니고 아따 오늘따라 찬양이 겁나게 어렵네. 나 안 불러. 하시는 마음은요. 왜 이렇게 본당은 좁은 거야? 왜 이렇게 본당은 어두운 거야? 왜 이렇게 본당은 추운 거야? 들락날락하죠. 비단 바울만 기도하러 가다가 악한 영의 회방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낫게 하였는가? 바울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궁금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활동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길가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이 마음의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하늘을 날던 새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는데 그 새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튕겨나가도록, 거부 반응이, 영적인 거부 반응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일 때 금식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다 해도 돼요. 오늘 오후에 다윗 영화 보는 거 봐도 돼요. 다만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하라 그래요.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일 할 염려를 오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해야만 하는 기도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할 예배라면 잘하셨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잠이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우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밤을 꼬박 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밤새 야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쉴 수 있었겠지만 예배 먼저 드려야겠다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그래도 내가 미루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라는 미루는 마음을 버리고 오늘 주님의 부름에 받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같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림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림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 더위가 짜증과 예민함을 높여서 평소에는 그냥 넘길 일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일에도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랑이들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요. 말씀 한 구절에 귀 기울이시고 찬양 한 곡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에어컨은 몸의 열기를 식혀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마음의 열기를 식힐 겁니다.